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민족의 멜로디 프로시안입니다. 오늘 민족의 멜로디

0: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합니다.
1: 다음 들으실 노래는 웃는 얼굴입니다.

0: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네, 가장 멋진 패션 무대는 파리도 밀라노도 아닌 귀주성 금동남 묘적동적 자치주 게리시의 천 복장쇼 무대에 있습니다. 전통 패션 무대와는 달리 마을 복장쇼에는 전문 모델이라는 문턱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농민이나 교사, 학생, 관광객을 비롯해 누구나 무대에 올라 조명 아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묘적과 똥적 문화 요소가 녹아든 특색 있는 의상을 입고 선보이는 것은 단순한 패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향 문화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입니다. 묘적 자수는 수천 년을 이어온 동방의 은장식 미학으로 현재는 현대 요소까지 가미해 가장 핫한 민족풍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협상 민주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100년의 국제도시 상해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전신 95% 화상을 입은 꼬마 현현과 그의 우상 림단의 배드민턴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협상 민주는 전과정 인민 민주를 실천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고 정당협상, 인대협상, 정부협상, 정협협상, 인민단체협상, 기층협상 및 사회조직협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각종 제도화된 협상 플랫폼을 완비화하여 협상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협상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협상민주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협상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협상민주는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설계이며 선거식 민주와 서로 보완하고 촉진하는 관계로서 공동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민주 정치 제도의 특점과 우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의 경험과 법칙을 심층적으로 총화해 사회주의 협상 민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리고 협상 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특색의 협상 민주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세와 과업의 직면에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고 협상 민주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인민 대중의 질서 있는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더 잘 실현하는 데 유리하며 과학적, 민주적 및 법에 의한 결책을 촉진하고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하며 모순과 충돌을 해소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며 당과 인민 대중의 결연적 연계를 유지하고 당의 집권 기반을 공고화하고 확대하는 데 유리하며 우리나라 정치 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자신감, 이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함에 있어 반드시 정당 협상, 인대 협상, 정부 협상, 정협 협상, 인민단체 협상, 기층 협상 및 사회 조직 협상을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타당 합작 및 정치 협상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여 중국 공산당과 각 민주 당파의 정치 협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인대는 중대한 결책을 내리기 전에 필요에 따라 충분히 협상하여 진일보 인민의 지혜를 모으고 민의를 수렴하며 인민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 권력을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각급 정부는 과학적, 민주적 및 법에 의한 결책의 효과적 추진을 둘러싸고 협상을 강화하여 결책의 투명도와 대중의 참여도를 높이며 정부의 관리 능력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정협은 협상 민주의 중요한 경로와 전문 협상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정치 협상, 민주 감독, 참정 의정, 제도의 건설을 추진하고 공감대를 넓히며 협상 민주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단체는 새로운 정세에서 당의 대중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을 둘러싸고 협상을 전개하며 자체가 연결하고 있는 대중을 더 잘 조직하고 대표하여 공공 사무에 참여하며 대중의 의사와 리익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당과 정부가 인민 대중을 연계하는 가교와 뉴대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기층 협상은 인민 대중과 협상하고 인민 대중을 위해 협상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협조 연동 기제를 구축해 협상을 안정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실제적 어려움과 문제를 더 잘 해결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합니다. 사회 조직 협상을 탐색적으로 전개해 사회를 위해 더 잘 봉사해야 합니다. 각종 협상 경로를 총괄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시를 돌리되 각자의 우위를 발휘시키고 상호 연결과 협동을 잘해야 합니다.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함에 있어 각종 제도화된 협상 플랫폼을 진일보 완비화해야 합니다. 정당 협상을 강화하기 위해 협상의 회의 형식, 면담 형식, 서면 소통 협상 형식을 보완하고 민주당파 건의 제기 제도를 보완하며 협상 보장 기제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인대 협상을 전개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입법 사업에서 협상을 깊이 전개하고 협상 민주에서 인대 대표의 역할을 잘 발휘하며 기층 인대에서 협상 형식을 모색하고 협상 내용을 보강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정부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 사항 리스트를 모색해 제정하고 공포하며 협상의 광범위성, 목적성을 높이고 협상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정치 협상을 보완하기 위해 협상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하고 정협회의 및 기타 협상 형식을 보완하며 당위원회, 정부 사업과의 효과적인 접목을 강화하고 인민정협제도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민단체 협상을 잘 수행하기 위해 인민단체가 여러 경로의 협상에 참여하는 사업기제를 보완하고 대중들을 질서있게 조직하고 인도하여 협상을 전개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의 수요에 따라 중점을 내세우면서 향진, 촌, 기업, 사업단위 등의 기층 협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당과 정부에서 관련 사회조직과 연계하는 사업기제와 소통 경로를 완비화하여 사회조직이 질서있게 협상을 전개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는 20차 당대회가 내린 결책과 포치에 따라 협상 민주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협상 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협상 민주의 과학성과 실효성을 확실히 향상시킴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면적 추진을 위해 더 광범위하게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0: 지금까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협상 민주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봄의 고향.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문화 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예술발전센터가 발의하고 중국 문화 미디어 집단이 공동 주최하는 시대의 화관, 붓으로 강산을 그리다 아름다운 중국 계를 주제 회화 창작 프로젝트가 섬서성 연안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연안에서 창작단은 위탑 옛마을과 량가하, 감천 성문 두부마을, 상비 자만촌 등을 차례로 방문해 황토고원의 독특한 풍광과 선북지역의 전통민가 그리고 홍색혁명 유적지를 중심으로 현지 사생 창작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어 관중지역의 부평천락과 태백산, 취화산 등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현장을 찾아 삼진

대지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민속문화, 깊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새로운 창작 영감을 떠올렸습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운 산천과 홍색 토양의 뿌리를 둔 이번 프로젝트는 작가들이 삶의 현장에 깊이 들어가 인민의 삶과 호흡하도록 이끄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붓과 먹을 통해 조국의 수려한 강산을 화폭에 담아내는 동시에 신시대의 생태계의 아름다움과 산업의 보흥, 풍요로워진 인민의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낼 예정입니다.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편지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촬영지인 광동성 산도시 거량시가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이끌며 현지 농촌 관광에 영화 플러스 문예, 여행 융합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열어주었습니다.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며 영화 속의 조산 풍정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말 성수기에는 관광객 수가 5천 명에 이릅니다. 최근 거량시는 해외 화교와 중국인 가족들을 초청해 조산의 영화를 관람하도록 했으며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뉴대를 강화하고 가정과 국가에 대한 사랑을 더 한층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현지에서는 행사를 조직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35개의 관광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산도시 등해구 당서촌에 있는 100년 화교저택도 영화 덕분에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산도시는 2박 3일 코스로 영화 주제 여행 코스를 개발해 관광객들이 영화의 촬영지들을 모두 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순 문학상 수상작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 주인공이 방송되면서 전국 관객들의 진강 예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TV 속 진강 명령 억진아의 예술 인생은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한 서한 연예그룹 청년 희극단은 고유 진강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연습실에서 청년 배우들은 날마다 창법과 동작을 반복해 연마하며 전통의 무게를 세부적인 부분에 녹여냈습니다. 배우들은 소호 방문, 양문 여장 등 고전 진강 극목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창단 4년여 만에 청년 극단은 20여 편의 대작과 40여 편의 단막극을 공연했으며 전국 무대에서 여러 차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026년 여름 극장가가 막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50편이 넘는 영화가 여름 개봉을 확정지었으며 역사, 코미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릅니다. 기대를 모으는 국산 신작은 물론 해외 인기 IP의 새로운 후속작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양한 영화들이 스크린에 오르며 여름의 뜨거운 영화 열기를 함께 달굴 전망입니다. 자미걸이 창작한 따돌림에 맞서는 용기, 청소년 맨손 호신술 신간 발표회가 최근 북경도서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책을 쓴 초심에 대해 저자인 자미걸은 자신의 소년 경력과 결부해 진정한 용기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의 냉정함과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출판사의 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법률, 기능, 심리의 3중 호신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경계선을 엄격히 준수하며 모든 호신 기능이 법적인 구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에서는 정당 방위와 과도한 방위의 개선을 명확히 정한 동시에 사급 위험 대응 법칙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호신 교육은 법적인 구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이들에게 용기를 키워줘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도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100년의 국제대도시 상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70번째는 100년의 국제대도시 상해입니다. 만리장강이 거대한 룡처럼 산을 넘고 벌판을 지나 달리다가 바다로 흘러드는 곳에서 두 도시를 만나 룡의 두 눈을 방불케 하는데 그중 한 도시가 남통이고 다른 한 도시가 상해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기슭, 태평양의 서쪽 기슭, 중국 대륙 해안선의 중부, 장강이 바다에 흘러드는 입구, 장강 삼각주의 동쪽 바닷가에 위치한 상해의 역사는 2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춘추 시대의 상해는 오나라에 속했습니다. 오왕 수몽이 오늘날의 상해 송강현에 관사를 짓고 화정이라 이름했습니다. 상해는 전국 시기 초나라 춘신군의 림지였으며 명나라 때 왜구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1553년 3개월을 소요해 연해 지역에 둘레 4.5km 높이 8m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의 사면에는 길이 4.5km, 너비 18m, 깊이 5.1m의 해자를 파고 황포강과 성안의 물길을 연결해 방어와 수문, 용수 등 다양한 기능을 한 몸에 모았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성벽의 방어 역할이 사라져 1914년 모든 성벽을 다 허물고 해자에 물을 빼고 매립한 후에 성벽과 해자 자리에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과거의 상해는 어업과 면방직 수공업 중심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19세기 초 좋은 항만 여건으로 인해 상해가 점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아편 전쟁 후 중국의 개항장의 하나로 됐으며 빠른 속도로 동서양 무역과 교류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1930년대의 상해는 다국적 회사가 무역과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중심지로 됐으며 아태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의 중심지로 부상해 동양의 파리라 불렸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보려면 서안을 보고 1000년의 역사를 보려면 북경을 보며 100년의 역사를 보려면 상해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해는 혁명 역사 전통을 보유한 도시이기도 하며 따라서 상해에는 많은 혁명 유적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유적지는 중국 공산당이 탄생한 의미 있는 곳입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유적지는 1920년대 상해의 민가풍을 띤 두 채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1921년 7월 23일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이 건물의 1층 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관에는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한 대표들의 밀랍상이 세워져 있고 중국 공산당의 탄생 과정과 창건 후의 활동을 소개하는 소중한 문물, 문헌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해에는 그 밖에도 중국 공산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 유적지와 손문의 옛집, 로신의 옛집, 모택동의 옛집, 중국 공산당 상해 사무소 등 많은 혁명 유적지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두터운 문화적인 함의와 많은 역사 고적을 보유한 상해는 새로운 관광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포서, 황포강 서쪽 기슭에 위치한 외탄과 신천지에는 지난 세기 상해의 번화함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황포강을 사이두고 외탄과 마주하는 포동에는 또 다른 번화함이 펼쳐져 동방명주 방송타워와 금무타워,
상해 세계 금융센터 등 마천루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그립니다. 신천지는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인정받는 상해의 역사와 문화, 현대적인 생활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명소이자 상해의 명소들 중 가장 번화한 도심의 명소입니다. 신천지는 서양의 문화와 중국의 전통 민가 특징을 융합한 근대 강남 고유의 건물 양식을 자랑하는 다수의 석고문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에 흥기해 1950년대까지도 상해의 대부분 주택으로 사용된 석고문 건물의 특징은 세련된 모습입니다. 100년 전 벽돌로 쌓은 단아한 외벽, 당시의 기와를 얹은 석고문 건물로 된 신천지에서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상해의 역사 풍물과 문화적인 함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들어서면 외관과 전혀 다른 현대감이 펼쳐져 21세기 현대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과 리듬, 감정 세계를 체험하면서 현대인들의 생활적인 분위기와 격조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외탄은 황포강 서쪽 기슭에 펼쳐진 외벽도교에서 금릉랑로까지 사이에 1.5km 구간을 말합니다. 상해에서 손꼽히는 유명 명소인 외탄은 상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건축사들이 외탄에 각자 재능을 펼쳐 많은 건물을 지었으며 그로 인해 오늘날 부지가 넓지 않은 외탄에는 상이한 시기와 상이한 나라, 상이한 품격의 양목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품격을 자랑하는 52채의 복고적인 건물이 모여있는 외탄은 만국건축박물관이라 불리면서 근대 중국의 중요한 건축물의 대표이자 상해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근년에 외탄에는 빈강록지와 상해시 초대시장인 진희의 조각상, 전자폭포시계, 대형예술조각, 포강광장 등 새로운 명소들이 조성돼 상해 고유의 모습과 오늘날의 참신함으로 더욱 사람들의 발길을 끕니다. 외탄과 황포강을 사이두고 솟은 방송타워 동방명주탑은 아시아 제2, 세계 제4의 타워입니다. 동방명주 방송타워 설계자는 11개의 크고 작은 구체를 푸른 녹지에서부터 시작해 푸른 하늘까지 높고 낮게 연결시켰습니다. 붉은색 구체 두 개가 11개의 보석을 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설계해 마치 크고 작은 보석이 옥쟁반에 놓여 있는 듯한 경관을 연출합니다. 지금 동방명주탑은 왼쪽에 포강대교, 오른쪽에 양포대교와 함께 룡 두 마리가 보석을 가지고 노는 경관을 형성하며 뒤쪽에 펼쳐진 금무타워, 상해세계금융센터, 상해타워 등과 함께 국제대도시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현대적인 마천루를 보유한 강남의 도시 상해 도심에는 오늘날까지도 강남의 유명한 정원인 예원이 보존되어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화음을 형성했습니다. 상해의 구도시 동북쪽에 위치한 예원 명소는 성황신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성황묘, 온갖 상품이 집중된 예원 쇼핑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0년대에 조성된 예원은 원래 반씨의 개인 정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존된 명나라풍의 정원인 예원에 들어서면 두각이 즐비하고 그 사이로 크고 작은 동산이 아담하며 맑은 련못이 영롱해 그 수려함이 강남에서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날 상해는 중요한 과학기술과 무역, 금융,

정보의 중심 도시인 동시에 세계 문화가 어울리는 국제화 대도시로 부상했으며 상해 고유의 많은 명소들을 거느립니다. 상해에는 중국 쇼핑의 제1거리라 불리는 남경로 보행자 거리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현대화 쇼핑몰도 도시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세계 각지의 상품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상해는 또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상해 고유의 동서양 문화 접목에 생활 양식을 형성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불야성을 이룹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100년의 국제대도시 상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내 박물관 여행. 이어서 각지 박물관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문물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최근 국내 전역의 박물관과 문물국에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3D 모델링,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 보건, 전파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과학기술 보호 체계를 구축하며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던 문물 관리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날개를 단 문물들은 수면 연장과 살아있는 전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화려하게 부활하는 중입니다. 제26회 전국과학기술활동주간은 15차 5기는 전망교육을 향한 도약, 과학기술로서는 새로운 장을 주지로 과학기술 혁신 성과의 시장 전환과 대중화에 초점을 맞춰 사회 전반에 혁신의 힘을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물 보호의 핵심은 치료보다 예방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침식과 환경 변화, 인간의 활동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각지 문물 기관들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모니터링 예보 플랫폼을 구축해 문물에 스마트 감각 신경을 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도낭연구원입니다. 도낭연구원은 모니터링 예보 시스템을 구축해 센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로 도낭 석굴 내부의 온도, 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 핵심 환경 지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벽화 등을 위한 과학적 방어선을 쳤습니다. 디지털 고궁 프로젝트의 최신 성과인 고궁 박물원의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역시 눈길을 끕니다. 지난 20년간 축적된 2D, 3D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진 청량, 레이저 스캐닝, 실시간 선염 기술을 접목해 정밀한 다충조 디지털 고궁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 건축물의 침하 상태, 고목의 건강도, 전지실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예방적 보호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물 보고는 시간의 마모, 병해와 싸우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과거에는 장인의 경험에만 의존해 막대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현대 과학기술이 가장 확실하고 능률적인 진도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물의 CT 스캔으로 불리우는 비파괴 검사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중성자 단층 촬영, X선 형광 분광 기술 등은 문물 표면을 현상시키지 않고도 내부 구조와 재질 성분, 병해 분포도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고궁 박물원은 연구팀과 협력해 중자성상 기술로 부식이 심각했던 한나라 시대 철제 서도를 비파괴 방식으로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칼의 내부 구조와 부식 정도를 정밀하게 파악해남으로써 당시의 철기 제작 공정과 현재의 보존 상태를 체계적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적 수단이 깊이 관여하면서 복원 작업의 능률성과 정밀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1986년 삼성퇴 유족 2호 제4갱에서 출토된 1호 신수는 출토 당시 2479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있어 이를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데만 무려 10년 가까운 연구와 작업이 소요됐습니다. 반면 정해 오란 천구 1호 무덤에서 출토된 당나라 시기 토본의 금제왕관은 출토 당시 부식과 열화가 심해 일부가 가루 형태로 변해 있었으나 고고학자들이 전통 장인 정신과 현대 과학기술을 결합해 2년 만에 복원해냈습니다.

0: X선과 종성자 단층 촬영 기술을 통해 왕관 본체는 물론 왕관이 달린 2,582개의 면류관 구슬 장식 요김 구조까지 정확히 찾아내 완벽하게 원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정밀 검사에서 스마트 복원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은 문물 복원을 경험의 영역에서 정밀 과학의 영역으로 업그레이드 하며 수천 년 전에 보물들이 룡룡한 빛을 다시 바르도록 돕고 있습니다. 문물 보호가 기본이라면 이를 대중에게 보여주고 전승하는 것은 최종 목적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시공간에 제약을 허물어 깊은 땅속에 묻혀있던 문물들을 대중에 보여주는 공유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암박물원은 3D 가상 클라우드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집에서도 문물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고 레몬골 박물원은 디지털 지능으로 이어는 중국 박물관 탐방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동을 통해 종화 우수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문화사업과 공익가치의 상생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호남성 박물관은 세계 선도형 디지털 박물관 구축을 목표로 기술 기업들과 손잡고 대형 디지털 문물고 박물관 플랫폼인 사내 앱을 출시했습니다. 현재 감숙성 박물관, 남창 한대해 호누 국제 유적 박물관 등 국내 전역에 60여 개 기구가 입정했으며 4만여 점이 넘는 디지털 문물이 전시 중입니다. 특히 한글을 비롯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해 중국의 문화유산 보호 성과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류에서 가상 전시, 몰입형 체험과 문화창의 상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은 이제 문물 보호와 문화 전파 사이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덕분에 문화유산들은 디지털 시대 속에서 단절 없이 시대를 이어가며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각지 박물관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문물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내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6년 전 화재로 전신 95% 화상을 입은 12세 소년과 림단의 배드민턴 맞대결에 담겨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동성 제남시의 12살 현현은 6년 전의 화재로 전신 95% 이상의 화상을 입고 온몸에는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배드민턴을 접하게 되면서 이 스포츠에 빠지게 됐습니다. 배드민턴 라켓을 휘두를 때마다 피부에서 따끔거림을 느끼는 이 소년은 강인한 의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현현은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바로 자신의 우상인 림단과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맞대결을 펼친 것입니다. 6년 전 큰 화재로 현현의 가족 4명은 모두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부상한 사람은 현현이었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그는 전신 95% 이상의 화상을 입었고 겨드랑이와 목 뒤쪽만이 온전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흉터가 온몸에 퍼져 있고 땀구멍이 없어 열을 발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온몸에 랩을 여러 겹 감은 것과 같았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현현은 50차례가 넘는 이식수술, 변연절제술, 흉터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굳은 흉터 피부를 조금씩 늘려 성장하는 신체에 맞춰야 했습니다. 매번의 수술은 이 어린 생명에게 큰 고비였습니다. 힘든 나날들 속에서 희망의 빛이 현현의 삶에 비쳐들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는 국가장애인 배드민턴 대표팀 코치의 주목을 받게 돼 배드민턴 라켓을 잡게 됐습니다. 처음에 현현은 일상 훈련의 체력 장벽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현현의 어머니는 며칠 하다가 포기할 줄 알았다며 그에게 배드민턴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현에게 있어서 매번 훈련은 몸과의 싸움입니다. 온몸의 흉터는 탄력이 없어 라켓을 휘두르거나 달릴 때마다 흉터가 당겨져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훈련 도중 신체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흉터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 후에는 고통을 참고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현은 한 번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고 그의 인내심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코치는 우리 팀에서 현현이 가장 잘하는 선수가 아닐지는 몰라도 인내심만큼은 분명 최고라고 엄지척을 두르며

0: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림단 삼촌의 영상을 봤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를 본보기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현현의 이야기는 림단의 관심을 끌었고 림단은 이 소년의 인내심에 깊은 감동을 받아 온라인에서 응원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유니폼과 운동화를 보내줬고 경기장에서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5월 22일 꼬마 현현만을 위한 꿈의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현현은 과감하고 재치 있는 기술을 자유자재로 선보이며 예리한 각도의 리턴을 연속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림단도 적당히 봐주지 않고 현현의 모든 노력을 진지하게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현장에서 박수와 응원을 자아냈습니다. 현현은 자신의 꿈은 열심히 훈련하고 미래에 림단 삼촌처럼 코트에서 국가를 위해 영예를 따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현의 삶은 정상 궤도에 올랐고 그의 어머니도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아들의 성장 기록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 속에는 현현의 밝은 미소, 훈련장에서 힘차게 달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현이네 가족이 역경에 맞서며 햇살 가득한 미래로 나아가는 자신감과 자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현현의 어머니는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로 듣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人民广播电台 民族广播
2: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新伟业
1: 听原著学原文悟原理治国方略
3: 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权威教材《论党的自我革命》诵读版，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
4: 开辟马克思主义中国化时代化新境界。2022年10月16日，马克思主义是我们立党立国兴党兴国的根本指导思想。实践告诉我们，中国共产党为什么能，中国特色社会主义为什么好，归根到底是马克思主义行，是中国化时代化的马克思主义行。拥有马克思主义科学理论指导，是我们党坚定信仰信念把握历史主动的根本所在。推进马克思主义中国化时代化是一个追求真理、揭示真理、笃行真理的过程。十八大以来，国内外形势新变化和实践新要求，迫切需要我们从理论和实践的结合上，深入回答关系党和国家事业发展党治国理政的一系列重大时代课题。我们党勇于进行理论探索和创新，以全新的视野深化对共产党执政规律、社会主义建设规律、人类社会发展规律的认识，取得重大理论创新成果，集中体现为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十九大、十九届六中全会提出的十个明确、十四个坚持、十三个方面成就，概括了这一思想的主要内容，必须长期坚持。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의 초청으로 미얀마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시공간을 초월한 정강산 정신이 노혁명 근거지 고품질 발전의 길을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1: 조락제 위원장이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회담했습니다.
0: 한정부 주석이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회담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이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정강산은 중국 혁명의 요람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정강산 시기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재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정강산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시대 조건과 결부하여 확고한 리상 추구를 견지하고 실사 구시적인 자세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중의 의지에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정강산 정신이 새 시대의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계보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정강산 정신은 오늘날까지 전송되면서 여전히 전체 당원 간부들이 초심을 잊지 말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억만인민을 인솔해 민족 부흥의 행정에서 용감하게 전진하도록 경려하고 있습니다. 오뚝 솟은 정강산에는 불꽃이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매일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혁명의 땅을 밟으며 초심과 사명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두터운 혁명의 조력을 바탕으로 현지에서는 나의 정강행위라는 몰입형 혁명 연구학습 활동을 조성했습니다. 청소년들은 22회의 실경 사상정치 수업 활동을 통해 마음속에 혁명 유전자가 깊이 뿌리내리고 싹텄습니다. 정강산은 혁명의 산이자 전투의 산이며 용의 산이자 영광의 산입니다. 혁명 선열들은 뜨거운 피와 생명으로 이곳에서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다는 올바른 혁명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불멸의 정신적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8차 당대회로 습근평 총서기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차례 정강산 정신을 언급했고 정강산 정신을 고행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신시대 조건과 결부에 정강산 정신이 신시대의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의 붉은 땅에 자리한 강소성은 습근평 총서기가 제시한 로혁명 근거지의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는 데 앞장서고 중부지역의 부상을 추진하는 데 용감하게 앞장서며 장강 경제대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성과를 이룩하자는 목표 요구를 제기하고 정강산 정신의 인솔하에 실천 속에서 새로운 장을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0: 실사구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정강산 정신의 가장 뚜렷한 시대적 특성입니다. 정강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신산촌은 마을 주민들이 대를 이어 몇 평의 계단식 논과 수심의 대나무 숲에만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인당 년간 소득은 3천 원 미만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마을 당지부는 산촌의 실정에 맞춰 농가의 손에 분산되어 규모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웠던 소면적 농지를 집중적으로 유통시키고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황도와 차 재배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강산의 두 핵심 관광지 사이에 위치한 독특한 장점을 활용하여 농촌 관광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30여 개의 민박과 농가 맛집을 열었습니다. 현재 신산촌은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성 5A급 농촌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연간 소득은 3만 6천 원에 달해 10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과거 소비토구였던 감주는 강서성 최남단의 4개 성 접경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했으며 산이 많고 땅이 적어 한때 표시된 로군거지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10년 전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과 린접한 지리적 우시와 철도망 교차 중추의 우세를 바탕으로 감주는 실사구시적인 정신과 전망적인 결단력으로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강서성은 바다나 국경과 접하지 않는 강서성 남부인 이 옛 소베토구에 전국 로형면 근거지 중 유일하게 개방된 내륙항구인 감주 국제 내륙항공을 세웠습니다. 새 내륙항 물류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의 20여 개 나라와 지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국 최대의 원목 가구 제조 기지인 남강구는 내륙의 오지에서 개방의 최전선으로 직접 매진하게 되었고 현지 가구 클러스터의 생산 가치가 2,900억 원을 돌파하고 해외 주문이 매년 50억 원을 초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간고분투의 정신력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정강산 정신의 핵심 바탕색입니다. 전통산업이 강서성 공업 비중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개조와 승격이라는 큰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이 전성의 실물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뿌리를 튼튼히 하는 핵심으로 되었습니다. 장강기슭에 위치한 구강석화는 한때 높은 에너지 소비와 단열 제품의 어려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오래된 석유화학 기업은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병목으로 되는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 디지털 기능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는 말 연간 150만 톤의 방향족 탄화수소 프로젝트가 완공돼 중부지역의 인류 친환경 스마트 석유 정제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강서성 전성에는 1만 5천 개가 넘는 전통기업이 승격을 완료하여 새롭게 번영했고 전자정보와 비철금속산업이 차례로 조 단위 대리를 진입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강서성은 신흥산업들을 연쇄적으로 직격포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튬 전지, 고급 태양광 등 전략적 신흥산업이 활발히 발전하는 동시에 금속 신소재,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미래 분야를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횃불처럼 먼 로정을 밝혀줍니다. 전체 종화 아들, 딸들은 혁명 유전자를 계승해 진취적인 힘을 흡수하여 새 로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난관을 돌파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장을 힘차게 써나갈 것입니다.
1: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2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싱가포르 국회의장 셰지엔핑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작년에 중국과 싱가포르가 소교 35주년을 공동으로 축하했다면서 습근평 주석과 로렌스 위잉 총리가 중요한 회담을 가지고 중국과 싱가포르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종료간 합의를 잘 이행하고 중국과 싱가포르의 전방위적이고 고품질의 전망성적인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진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은 싱가포르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신뢰를 심화하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확고히 지지하며 중국 싱가포르 우호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방은 발전 계획의 접목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문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민 사이의 리해와 친밀감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다자협력을 긴밀히 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 되는 싱가포르 국회와 립법기관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립법 및 감독 등 경험의 상호 학습을 심화해 중국 싱가포르 고품질 협력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의원들이 전국인대가 주최하는 아시안 국가 의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또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 요강에 관한 상황도 소개했습니다. 싱가포르 국회의장 세지엔핑은 싱가포르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은 야심찬 계획으로 싱가포르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과의 경제무역,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친환경 발전, 민생 촉진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싱가포르와 중국 두 나라는 모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소중히 여기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지정학적 상황에 직면해 싱가포르는 아시안과 중국 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싱가포르 의회는 중국 전국인대와의 우호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립법 등 분야에서 교류를 심화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유가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0: 한종 국가부주석이 10일 북경에서 싱가포르 국회의장 세지엔핑을 접근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중국과 싱가포르는 서로 우호적인 요시자,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습금평 주석은 로렌스 윙 총리를 만나 다음 단계에 중국 싱가포르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상호 지원을 확대하고 고품질 협력을 확대하며 민심 소통을 촉진해 중국 싱가포르의 전방위적이고 고품질의 전망성 동반적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쌍방은 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국화와 포용적 경제 글로벌화를 공동으로 재창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세지엔평 국회의장은 싱가포르와 중국은 좋은 친구이자 좋은 이웃으로 협력 분야가 광범위하고 성과가 풍부하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측은 양국 동반자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쌍무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데 진력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1: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에서는 깨끗하고 탄소가 적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에너지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에너지 강국을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복건성과 운남성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신에너지 체계를 통해 에너지 강국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건성은 신에너지 산업의 가속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주 고려 반도에서는 복건성 친환경 수소 중간 시험 기지가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기지는 또 해상풍력 발전, 수소에너지 차량 등 장비 제조 기업에 테스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상하류 산업 체인의 직접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복건성은 이중탄소 목표와 에너지 강성이라는 전략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신형 배터리, 해상풍력 발전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수소에너지, 핵기술 응용 등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의 발전 방향에 집중해 AI 플러스를 선두로 하고 새로운 분야를 육성했습니다. 운남성 요한현 대학구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일 기초 타설, 지지대 설치,

0: 지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9월에 완공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하구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6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 및 110킬로볼트 승합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은 비화석 에너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질서 있게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도록 추진하고 풍력, 태양광, 수력, 원자력 등 여러 에너지의 병행을 조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운남성에서는 10개 이상의 풍력, 태양광 등 신에너지 프로젝트가 착공되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운남성은 친환경 전력 플러스 첨단 제조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에너지 우세를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운남성은 기본적으로 국가급 신형 전력 체계 선행시범구를 건설할 것이고 비화석 에너지가 에너지 소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6% 이상에 도달시킬 것입니다.
1: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철도국과 공동으로 법에 따라 시트립, 동성, 취나을, 비저, 미단, 지행기차표, 고속철관리자 등 7개 제3자 플랫폼 기업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대기표 대리신청 및 유료 좌석 선택 서비스에 대한 부적절한 홍보, 더 긴 구간 승차 또는 더 짧은 구간 승차를 부적절하게 유도하는 행위,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 사용하는 등 불규칙적인 경영 문제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들에게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주체적 책임을 리행하며 기차표 판매 경영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여 철도 판매 시장의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광범위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규제와 집행 강도를 높일 것이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6월 13일은 문화자연유산의 날입니다. 이날 각지에서는 무형유산이 생활을 더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무형문화유산의 상시적 보호, 혁신적 전파 및 몰입형 체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결합해 소비 활력을 촉진하고 전통문화의 맥을 현대생활에 녹여냈습니다. 문화자연유산의 날을 앞두고 하남성 상구시 민권현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공연 전시활동을 열고 새로 선정된 12명의 10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예덩 추고와 예덩 금서 등 전통 고개가 잇따라 공연돼 소박한 창법과 전통 반주가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민 조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요해하고 우리의 본토 전통 문화를 좋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권현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조세충은 최근 몇 년간 지역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기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면서 지역 내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의 전승과 보호를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며 무형문화 요소가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모두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융합을 통해 새로움을 창출하며 스포츠, 패션 등 분야와 손잡고 혁신적 전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강소성 숙천시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강소축구리그와 결부했습니다. 사홍현에서는 종이오리기 문양과 낙화 등 두 가지 무형문화유산 주제 창작활동을 내놓았고 축구 요소를 전통기에 접목시켰습니다. 사홍현 반성진 신시대 문명실천소 문예지도원 왕미연은 한편으로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종이오리기라는 전통기술을 통해 우리 문화의 보물을 계승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이 좋아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강소 축구리그의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소개했습니다. 강서성 감주 학하 의상 제작기술 전승인 최염연은 강남 학하 전통 의상에 대한 패션적 개량을 진행해 전통 문양을 치포, 드레스, 직장인 정장에 접목시켰다면서 디자인 작품들은 국내외 패션 무대에 등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

0: 사람들이 전통 의상 제작을 오래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를 하나의 새로운 직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하의 푸른 저고리에 있는 오래된 문양을 현대적인 직장인 정장에 접목시켜 젊은이들의 옷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심화하며 몰입형 체험으로 무형문화 소비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위성 이현은 영화 드라마 IP를 활용해 휘주 문화와 전통 휘주 먹 제작 기술을 몰입한 관광 프로젝트를 전환시켰습니다. 인기 드라마 가읍 촬영지의 장점을 활용해 현지에서는 실제 장소 방문 플러스 무형문화 체험 플러스 특산품 시식의 새로운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고풍 휘주 먹 제작 체험 공방을 개방해 영화 드라마 무형문화 유산 문화관광이 깊이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관광객 하흠녀는 드라마 가읍을 본 후에 휘주의 지역 풍토와 휘파 건축 양식을 직접 보고 싶어졌다며 휘주 먹 제작을 체험하면서 휘주 문화의 매력을 감수했다고 표했습니다.
1: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중동 이상의 요양피로 로인에게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신속히 구축하는 등 조치를 통해 양로 필요 로인 돌봄을 중심으로 한 기본 양로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산서성 진송에 살고 있는 오건강의 어머니는 자립 능력 상실로 인해 장기간 요양기관에 입주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는 매월 800원의 양로 봉사 소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동 이상 자립 능력을 상실한 로인을 대상으로 한 로인 양로 봉사 소비 보조금 지급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해당 조건이 부합되는 로인이 요양기관에서 돌봄을 받을 경우 매월 소비 보조금을 사용해서 양로 봉사 비용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 사이에 돌봄을 받는 로인은 매월 양로 봉사 비용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월 최대 공제액은 800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소비 쿠폰이 총 603만 개 사용됐고 루족 사용 금액은 38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자립 능력을 상실한 159만 4천 명의 로인들이 혜택을 받아 165억 원의 양로 봉사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올해 장식이 간호보험 제도를 다그쳐 구축할 때 관한 의견이 발표되면서 장식이 간호보험 제도가 일부 시범 운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구코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 전시회에서 주목받은 중국 제조의 새로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 전시회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요한네스부르크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25개 이상의 나라와 지구에서 온 400여 개 업체들이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서 120여 개의 중국 기업이 건설기계, 배관수자원, 도로자재, 건축자재 및 철물, 스마트 교통 등 분야의 제품을 선보이면서 중국 제조의 새로운 성과가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전동화 장비, 현지화 봉사 및 맞춤형 계획이 많은 중국 참가 기업들이 언급한 키워드로 됐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중국 기업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프라 건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지 시장이 제품 성능, 운영 비용 및 판매 후 봉사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시장을 확장하면서 단일 제품 수출에서 현지 수요에 더 적합한 제품, 봉사 및 해결 대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3.1그룹 전시 부스에서는 전기 중형 트럭, 전기 지게차 및 신축 암 지게차 등 장비들이 하이라이트로 됐습니다. 3.1그룹은 이번에 건축, 물류, 창고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해 건설기계 전동화 분야의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3.1 해양중공업의 국제판매 경리인 관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업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 기반과 운송 체계가 비교적 성숙됐으며 시장 발전 잠재력이 크고 또 높은 현지 연료 비용도 전동화 설비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현지화 능력도 중국 기업의 시장 확장에 중요한 지지대로 되고 있습니다. 3.1그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산업단지와 센터 창고를 투자해 고객에게 부품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지의 교육센터를 설립해 현지 봉사 직원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의 현지 근로자 비율은 약 90%에 달합니다. 여러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시장에서 장비 신뢰성, 운영 비용, 판매 후 봉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제품 품질, 봉사 체계 및 맞춤형 능력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건설 기계 기업 외에도 여러 인프라 지원 분야의 중국 민영 기업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프리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는 중요한 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와서 전시회에 참가한 산서금표 광전기 과학기술유한회사의 김단단 총경리는 기자에게 회사는 전에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국가에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아프리카 시장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단단 총경리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단순한 공급에서 맞춤형 주문 제작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 제품을 내려들면 기업은 현지 시장의 와트수, 사용수명, 제품 품질 등 요구에 따라 제품과 계획을 조정할 것입니다. 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해 제품이 지역의 기후 환경, 전력 환경 및 사용 환경에 더 적합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 제품이 전시회에 집중적으로 등장한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프라 분야에서 국제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개막 행사에 참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청 책임자 마미체 마세모라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인프라 분야에서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중국은 세계 선두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국의 인프라 건설 경험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마세모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더 많은 현지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기술과 전문 능력을 가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지 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 참가한 중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요한 시장이자 아프리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창구로 됩니다. 김단단 총경리는 중국 제조업의 강점이 완전한 산업체인과 강력한 제조 능력의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함께 해외로 진출해 더 나은 제품과 봉사를 해외 시장으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 전시회에서 주목받은 중국 제조의 새로운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 론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의 과학연구 도약실을 보여주는 연속적인 자연지수 1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합니다.
1: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신시대 인재사업의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를 전면 관철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앙인재사업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18차 당대회 후 당중앙은 인재강국을 왜 건설하고 인재강국이란 무엇이며 인재강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리론적 문제와 실천적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해답하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로 인재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영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 담보입니다. 전투대업의 근본은 인재입니다. 당이 인재를 관리한다는 것은 곧 당이 인재 강국 전략과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영도하고 인재 사업에 대한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며 전방위적으로 인재를 지원하고 도우며 백방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가 성과를 내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며 인재를 가릴 줄 아는 혜안으로 인재를 아낄 줄 아는 성의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용기로 인재를 품을 수 있는 포용력으로 인재를 결집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당내와 당외, 국내와 국외 재반 분야의 훌륭한 인재들을 당과 인민이 진행하는 위대한 분투에 적극 결집시킴으로써 규모가 방대하고 구조가 합리하며 자질이 높은 인재대우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종 발전을 선도하는 데서의 인재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중대한 전략입니다. 인재는 가장 중요한 혁신자원이며 인재자원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량이자 뚜렷한 우위입니다. 혁신에 의한 발전은 본질적으로 인재에 의한 발전이므로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인재 자원 개발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략적 인재 역량을 적극 건설하고 혁신적 발전의 인재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셋째로, 시종 세계과학기술의 최전방, 경제의 주전장, 국가의 중대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 등에 주목해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광범한 과학자와 과학기술 일꾼들이 세계 과학기술 발전의 큰 흐름에 맞춰 인류 수준을 목표로 하며 국가 발전의 절실한 수요와 장기적 수요에 따라 과감히 새로운 이론을 제기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새로운 경도를 모색하고 전략적이고 관건적 중대과학기술 성과를 보다 많이 이룩하고 숨통을 죄는 관건적 핵심 기술을 끊임없이 공략하며 과학기술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그 심도를 깊이 하며 이와 관련한 논문을 조국이라는 이 대지 위에서 고안해내고 과학기술 성과를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위대한 사업에 응용하도록 지원하고 권장해야 합니다. 넷째로, 시종 인재를 전방위적으로 양성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서의 중점임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재 양성에 대한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인류의 리더형 과학기술 인재와 과학기술 혁신단체를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청년과 과학기술 인재 예비군을 양성해야 하며 인재를 잘 활용하고 청년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고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시야를 넓혀 인재를 선발하고 격식에 구애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해야 합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2: 뉴스 추적.
0: 오늘은 중국의 과학연구 도약세를 보여주는 연속적인 자연지수 1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월 10일 발표된 자연지수 2026년 과학연구 리더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 과학연구 성과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과학연구 성과가 두 자릿수인

0: 22.4%의 성장을 기록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연지수 추적의 7개 학문 분야 중 중국은 5개 학문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관부터 최고 학술지까지 여러 순위와 분석은 중국 과학연구의 지속적인 도약 추세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고품질 과학연구 성과가 글로벌 과학연구 구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각국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연구의 생산량과 기관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가속화되고 있고 글로벌 기술 경쟁은 기초 첨단 분야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이고 파괴적인 혁신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로 발표된 자연지수 추적의 7개 학문 분야 중 중국은 물리학, 화학, 생물과학, 응용과학, 지구 및 환경과학 총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학문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 기관은 응용과학 분야 상위 31위, 화학 분야 상위 14위에 올랐고 지구 및 환경과학 분야 상위 10위 중 9개가 중국 기관입니다. 화학을 예로 들면 네이처 잡지는 특별 분석에서 2015년 이후 중국의 화학 분야 생산량이 거의 350%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중국은 자연지수 화학의 전 세계 총 점유율이 53%를 기여했습니다. 이는 2위인 미국이 차지하는 15%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새로운 자연지수는 처음으로 응용과학과 사회과학을 주적 범위에 포함시켰고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사회과학 분야에서 중국의 청화대학교는 기관 전체 순위에서 세계 상위 5위에 올랐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중국과학원은 학술, 정부, 기업 및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 건강과학과 사회과학을 제외한 5개 학문 분야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10대 기관 중 중국은 9곳으로 작년보다 한 곳 더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 상위 100개 기관 순위에서 중국 기관의 수는 이전에 47개에서 51개로 증가했습니다. 네, 또한 기관 분류 순위에서 절강대학교는 학술기관 순위에서 미국 하버드대학교를 제치고 하버드대학교가 2015년 이후 줄곧 차지해온 1위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하버드대학을 제외한 상위 10개 학술기관 모두 중국 출신입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자연지수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과학기술 출판 기관인 슈프링거 네이처 그룹 산하 기관에서 작성 및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련 분야의 학술 기여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새로 발표된 지수는 처음으로 응용과학과 사회과학을 주적 범위에 포함시켰고 17종의 응용과학 저널과 1종의 회의 논문집 및 15종의 사회과학 저널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켰습니다. 점유율은 자연지수의 상징적인 지표로 논문 저자 비율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기관이나 국가 및 지역이 연구 논문에 기여한 바를 계산합니다. 고품질의 과학연구 산출은 글로벌 구도에 영향을 줍니다. 새로 발표된 순위 결과에 대해 네이처 지수는 순위가 중국의 연구 성과 측면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우세를 부각시키면서 글로벌 연구 역량 구도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서방 기관이 줄어들면서 중국은 글로벌 연구기관의 판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잡지의 총편집자 마그 달레나 스키퍼는 올해 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 그녀가 네이처 그룹의 막 편집자로 합류했을 때 네이처의 중국 연구 성과는 매우 적었지만 2025년에는 네이처가 발표한 통신 저자가 중국 연구자를 위한 논문이 이미 200편을 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학계 통계에 따르면 중국 논문은 양적으로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질적으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 연구 분야 중에서 중국에서 온 논문이 인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자연지수가 보여주는 중국의 과학 연구 분야에서의 현저한 진보는 다른 국제평가와 보고서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전략정책연구소가 3월 말에 발표한 2026년 핵심기술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연구 선도가 이미 구조적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월 말에 발표한 2026년 세계지식재산보고서 기술이동에 따르면 중국은 혁신 측면에서 점점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 심층 과학기술 선도자의 반열에 올랐고 과학 분야의 국제 개방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네, 중국의 과학 연구 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은 더 많은 국제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자연지수 발행 기사에 따르면 한국을 열어둘면 2023년부터 2023년 사이에 중한 양국의 자연과학 및 건강과학 저널에서의 공동 논문 산출이 약 50% 크게 증가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주요 연구 협력 관계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최고 의학 학술지 란셋이 올해 초 사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과학 연구 발전은 글로벌 발전의 기회이며 각국은 협력을 강화하여 과학 발전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이어 분석과 설명 보내드리겠습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시간 6월 11일 새벽 미국은 순항미사일과 전투기 공습 등을 통해 이란 내 여러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후 쿠웨이트, 바레인 등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와 목표를 조준해 반격을 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군의 새로운 이란 공격은 타격 지역이나 화력 강도 면에서 전날보다 강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어느 정도 트럼프 정부의 이란 미국 협상이 정체 상태에 빠진 데 대한 좌절감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저강도 상호 공격은 단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지만 양측은 충돌이 전면적으로 격화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때문에 큰 전투는 없지만 작은 전투가 계속되는 대립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상호 습격이 어느 정도 격상되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군은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17시 15분, 이란 시간으로 11일 0시 45분부터 이란 내 여러 목표에 대해 이른바 자위적 타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군의 이번 공격에는 49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공습이 포함되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가장 가까운 타격 목표가 이 도시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타격이 몇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미군 조항사

0: 국방부의 성명에 따르면 이번 공격의 목표는 이란 내의 군사정찰, 통신시설 및 방공진지였고 미 해병대, 공군 및 해군 전투력이 목표를 향해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남부의 아바스 항구, 시리크 그리고 테헤란에서 멀지 않은 가수인 카라지, 에슈타하드 등지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테헤란 인근의 나자르 아바드 지역에서 무인기 활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선전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슬람 혁명수비대 항공우주부대가 당일 새벽 쿠웨이트 레바논 요르단에 위치한 미군 기지의 중요한 목표를 공격하고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란은 이라크 북부의 미군 기지와 레이더 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네, 상호 공격 외에도 양측은 정보 여론전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11일 새벽 오늘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선박에 대해 폐쇄되고 어떠한 위반 동행자도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군 중앙사령부는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란 매체는 이란이 해협 근처에서 미국 군함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지만 미군은 미국 군함이 공격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미군은 아파치 무장 헬리콥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이유로 이란 해안 연선에 위치한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미군의 최신 타격 작전은 이란 내륙 깊숙이 침투하여 수십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무기 사용이나 지리적 범위 면에서 모두 승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네, 지금 미국 측의 좌절감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일 대이란 군사 공격의 도화선은 미군 헬기 추락 사고이지만 그 깊은 원인은 트럼프 본인이 미국 이란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좌절감 때문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두르고 있고 이란과의 장기 휴전 협정을 통해 임무 완료를 선언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최근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에게 레바논 방향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고 동시에 미국과 이란이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신호를 자주 보냈지만 합의는 끝내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직면한 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공화당 내의 대이란 강경파와 이스라엘을 달래면서 미국이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을 압박하여 협상 과정을 가속화하고 협정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 윌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 관원들은 이번 공격을 위협적인 외교로 규명하면서 이는 이란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이란이 협상에서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기 위해 짧지만 강력한 군사작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본인은 심지어 공개적으로 이란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산산조각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말리 전 이란 특사는 이는 시도가 무산된 트럼프 행정부의 절망적인 심리를 드러낸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충돌의 성격을 단판 조건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결국 이 압박이 이란의 입장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끝없는 충돌이 재현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양측 모두 전면적인 충돌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이란은 제한된 대립과 정상적인 교착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충돌이 격화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의 정융 교수는 최근 미국과 이란이 전쟁 위기 정책을 추진하며 제한된 군사 행동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전략적 결의를 보여주려 하고 있지만 양측의 목표는 여전히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대규모 충돌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낮은 강도의 충돌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분석에 따르면 빈번하고 낮은 강도의 충돌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할 경우 트럼프 정부는 국내 압력에 의해 이란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으며 양측은 충돌이 격화되는 라선식 상승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베테랑 연구원 네디 치트리 노비치는 현재 미국과 이란 정세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상호 신뢰가 취약하기 때문에 협정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스스로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군사 행동은 각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연쇄 반응을 촉발하기 쉽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마이클 싱은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타협하든 갈등이 고조되도록 내버려두든 대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측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겉보기에는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이대로 가면 충돌은 끝없는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짐을 싣고 마을 어귀에 도착한 젊은이는 잠시 자동차를 멈추고 지나가는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마을 사람들 인심이 어떻습니까? 로인은 젊은이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전에 살던 마을의 인심은 어땠소?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마을의 인심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로인은 발걸음을 옮기면서 말했습니다.
1: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마을도 인심이 좋지 못할게요. 인심이란 오고 가는 것으로서 당신 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소.
0: 옛말에 미움도 제게서 나고 사랑도 제게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웃음을 보낼 때 남도 나에게 웃음을 보냅니다. 내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남도 나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남에게 사랑을 줄 때 나도 사랑을 받습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인심이란 오고 가는 것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리건 가수가 부른 임파 속의 너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무장경찰의 황금부대, 삼림부대, 소력발전부대를 국가 관련 기능 부문에 일괄적으로 이관하고 비현역 전문부대로 개편했으며 공안변방부대, 소방부대, 경호부대를 더 이상 무장경찰부대 결렬에 편입시키지 않고 전부 현역에서 퇴출시켰으며 해양경찰총대를 편성했습니다. 조정과 개혁을 통해 무장경찰부대의 기능이 더 집중되었고 령도지휘체제와 령량체계가 최적화되었습니다. 국방동원체제와 공중교통관리체제를 조정했습니다. 국방동원체제 개혁을 실시하고 당, 정부, 군대 계통의 국방동원 기능을 과학적으로 배치했으며 국가와 성, 시, 현, 사급 국방동원위원회를 최적화하고 재편성했으며 관련 사무기구를 조정 설립하고 국방동원지휘를 활용하여 군대와 지방 사이에는 조류라는 기제를 구축함으로써 당의 령도 하에 군대와 지방이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기밀히 협력하는 국방동원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공중교통관리체제 개혁을 실시하고 조항과 지방 차원에서 관련 용도기구와 사무기구를 설립하여 국가 공중교통관리 시스템의 최적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예비역 부대의 조정과 개혁을 실시하여 군대의 사회화 보장, 국민과학기술, 협동혁신 등 방면에서 일련의 개혁 조치를 내놓아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대의 요료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중재하고 군대 자산관리 질서를 재구축했습니다. 이민군대의 성격과 본색을 유지하는 데 착안점을 두고 부대가 전시 대비와 실전이라는 주요 업무에 집중하도록 촉진했으며 군대 각급기관, 부대 및

0: 소속 사업단위 요료 서비스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군대가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뚜렷한 정치적 효과와 군사적 효과,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대 자산 관리 모델을 혁신하여 군대 자산을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군대와 지방 자산을 치환하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군대 자산 자원의 집약화 이용, 시장화 운영, 조문화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의의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개혁은 영원히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공유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복잡한 투쟁 정세와 지르한 군사 경쟁에 직면하여 보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로 국방과학기술군대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이민군대의 령도관리체제 및 기재, 합동작전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전략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는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2035년에 이르러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략적 과업이자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번 국방과 군대 개혁을 통해 국방 분야의 일부 체제, 기재와 정책, 제도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돼 국방 건설에 막강한 동력을 주입하고 강력한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안전정세의 변화와 강국 강군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국방건설은 적지 않은 새로운 종황에 부딪히게 되고 일부 모순과 문제가 점점 뚜렷이 나타났는데 주로 군대와 지방의 교차 부분, 연결 관문, 조율 절차에 집중되었습니다. 결정에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군사, 외사 등 각 분야의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 추진하고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국방과 군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중점으로 삼은 것은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여 국방 건설 관련 제도가 더욱 과학적이고 더욱 보완돼 국정 운영과 서로 맞물리고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방 실력과 경제 실력의 동반 향상을 촉진하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현재 세계 과학기술혁명, 산업혁명, 군사혁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가 전략적 경쟁력, 사회생산력, 군대 전투력의 교랍 관계와 연관성이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 항공, 사이버 공간,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는 기술적으로 공통성이 있고 산업의 뿌리가 같으며 발전 경로가 일치하여 국방 실력과 경제 실력 향상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와 국가 전략 능력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려면 보다 강력한 제도적 배치와 보장으로 국방 건설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깊이 융합되도록 촉진하고 신질 생산력과 신질 전투력이 효과적으로 융합되고 상호 견인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려면 관련 체제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업무 기재를 최적화하며 전략적 계획의 통합, 정책 제도의 연결, 자원 요소의 공유를 강화하고 각 분야, 특히는 신흥 분야의 전략적 포치의 일체와 융합, 전략 자원의 일체와 통합, 전략적 역량의 일체와 활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국방과 군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내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주석은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려면 반드시 고품질 발전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과 군대 건설이 질적 수준 및 효과성 향상의 관건적인 단계에 처해 있는 현식이 건군 100년 분통 목표를 실현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가속하려면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틀어주며 관리하고 각 분야, 전 과정, 각 계층에 대한 관리와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관리를 조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수준의 관리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것이 참 좋아.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왜 똑같이 노는데 예전만큼 즐겁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2세의 리 할머니는 료행 조문가로 불릴 만큼 퇴직 후 조국의 방방곡곡을 거의 다 돌아보았고 해외 료행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리 할머니에게 기억나는 즐거운 순간들은 여전히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거나 진창을 질퍽질퍽 밟던 장면들 뿐이라고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는 일정 실험을 거쳐 쾌락은 순간의 감각과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뇌가 아름다운 기억을 깊이 있게 저장하는 방식에 달려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인간의 뇌에 내재한 기억 시스템은 정교한 양조장과 같아 개인의 경험을 세 가지 형태의 숙성된 기억으로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감각적 기억으로 해변의 조수와 같습니다. 관광지에서 가이드가 기계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런 정보는 해마체에서 고작 0.25초만 머물다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작업적으로 기억으로서 휴대폰 캐시와 료사합니다.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을 때 시각적 정보는 18초에서 30초간 잠깐 저장되지만 새로 들어오는 정보에 금방 덮여쓰입니다. 세 번째는 깊게 숙성된 장기적 기억으로서 오랜 기간 발효된 포도주와 같습니다. 이는 감각적 몰입, 정서적 참여, 인지적 가공이라는 세 가지 공정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진창을 밟던 리 할머니의 추억은 바로 편도체의 정서적인 색채와 전두엽의 인지적인 정제의 과정을 거친 귀중한 결과물입니다. 신경영상학 연구에 따르면 깊이 몰입한 상태의 뇌는 교향 악단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에 전념할 때 전두엽 피질은 지휘자처럼 해마의 기억 저장과 변도체의 감정 처리를 조율합니다. 이란 신경 정동 효과는 한 신경세포와 다른 한 신경세포 사이의 지속적인 연결을 형성합니다. 행복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느끼며 생각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이란 체험과 감각, 사고는 외부 대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감정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놀이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미래 행복 자원으로 만들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순간에 깊이 몰입하여 섬세하게 체험하면서 즐거운 감정을 포착해야 합니다. 말 타고 꽃 구경하는 식으로 대충 구경하고 많이 보려고 서두르지 말고 순간순간에 몰입하여 섬세하게 체험해야 비로소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계속하여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로치 교수 연구팀은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다른 시간대에 마시는 커피와 달리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일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커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성인 4만 725명의 건강 데이터가 담긴 1999년에서 2018년까지의 미국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데이터에는 커피 섭취 여부, 섭취량, 섭취 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졌습니다. 1463명의 하위 집단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섭취한 음식과 음료에 대한 기록도 함께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정보들을 사망 관련 기록과 연관해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자 중 36%는 정오 전에 마시는 모닝커피를 즐겼고 16%는 오전, 오후, 저녁 등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는 경향을 보였으며 48%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모닝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전체 사망 확률이 16% 낮았으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확률은 31% 낮았습니다. 반면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요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닝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도세잔에 적정 섭취량을 마시던 3잔 이상 마시던 사망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 잔 이하로 적게 마시는 경우 건강상 좋은 점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커피 섭취 여부 및 섭취량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건강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건강식단 지침에 커피 섭취 시간에 대한 조언이 포함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모닝커피 섭취와 사망 위험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힌 연구는 아니며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준옥 선생님이 쓴 찢어진 결혼 등기증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결혼증은 부부가 되기 위하여 민정국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받는 증서이다. 문서 한 장만 있으면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요즘은 결혼증이 한 장의 종이가 아닌 예쁜 수첩형으로 바뀌었다. 결혼식 풍습도 많이 변했다. 전통과 서양식을 겸한 례식장에서 아주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린다. 얼마 전 우연하게 친구한테서 찢어진 결혼증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었다. 다들 부부간의 관계에서 어려움과 충돌로 결혼이 찢어지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한바탕 크게 웃었다. 더욱이는 결혼증이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그건 리혼할 때 쓰는 거 아니냐고 엉뚱하게 질문을 해서 한 번 더 크게 폭소를 터뜨렸다. 일반적으로 숭늉 세대들은 거피 세대들보다 인지 정도가 많이 낮은 편이다. 결혼 날짜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결혼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더구나 사치이다. 그러나 사실 부부가 생활하면서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식은 지극히 필요한 것이다. 사랑은 부단히 충전을 해야 세파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부서지지 않고 끝까지 완성까지 함께 나란히 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이란 실은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의식을 만들어 결혼 기념일에 깜짝쇼를 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란 결국 예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같이 즐거워지는 의식은 행복을 디자인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 결혼 기념일이면 근사한 호텔을 잡고 와인 한 잔을 한다는 낭만적인 친구가 있다. 친구는 세월이 흐르면서 부부의 사랑도 색바래지니 상대방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녀 사랑의 유효기는 생각보다 많이 짧은 편이다. 결혼하고 나면 연애할 때 격정이 좀차 사라져 책임감으로 짝짓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적지 않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서 권태기를 느끼고 때로는 뜻밖의 위기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려한 사랑보다는 서로의 믿음과 정으로 인생을 완성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친구에게는 부부의 위기를 잘 넘기는 지혜가 있다. 구심력과 원심력을 적당하게 조절을 잘하는 것이다. 원심에서 일정한 반경을 요지하면서 안전한 원을 그리는 것이다. 정답이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면서 때로는 다치고 아프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얼마 전 친구는 부부 동반 료행을 다녀왔다. 5성급 호텔의 아늑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해안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뻥 뚫렸다고 했다. 호텔의 품격 있는 실내 장식도 그렇고 화려한 카틴과 천정에 달려있는 앙증맞은 전등도 너무 예뻤으며 벽에 걸린 노란 은행나무 그림과 출렁이는 파도의 멜로디가 한없이 설레게 만들었다고 했다. 흥분한 친구는 욕조에 모를 틀어놓고 장미꽃을 살짝 띄웠다. 핑크빛이 쫙 퍼지면서 은은한 향기가 물씬 풍겼다. 난생 처음으로 장미 향에 취하면서 나긋하게 온몸을 풀고 나서 친구는 은근슬쩍 남편의 눈치도 보면서 핑크색 잠옷까지 준비를 했다. 그러고는 살짝 화장을 하고 연기가 아닌 진실 게임이 남편에게 먹힐 수 있는지 궁금해서 시도해보았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바다를 보다가 피곤했는지 침대에 벌렁 누워있었고 그 옆에는 찢어진 결혼증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친구는 욕실에서 나오면서 일부러 기척 소리를 냈다. 내심 남편이 어떤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볼지 기대하면서 그런데 웬걸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랑만 한번 근사하게 노려보고 싶었던 친구의 꿈이 와장창 깨진 순간이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배를 끌어안고 웃었다.
1: 가족을 벗기나 아오래도 씻는다.
0: 친구 남편은 사람을 보지도 않고 통명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1: 뭐 드렁드렁 코를 골더니 살아있네.
0: 친구도 불만의 토를 달면서 찢어진 결혼증을 깃발처럼 흔들었다. 랑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남편에게 한바탕 불만의 소리를 쏟아냈다.
1: 어떻게 찢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모를 일이네, 진짜.
0: 사실 친구는 딸 때문에 결혼증을 지참하면서 조금은 의구심이 들었다. 호텔에서 남녀가 합방을 하면 결혼증을 보는가, 신분증만 있으면 되겠는데 딸이 결혼증을 꼭 챙겨야 한다기에 친구는 여행을 떠나기 전날 결혼증을 찾으라고 집안을 발칵 뒤번졌었다. 겨우 농 밑에서 찾았는데 문제는 결혼증이 볼품없이 찢어진 것이었다. 소미로 만든 종이가 세월의 비바람 속에서 산화되었던 것이다. 친구가

0: 찢어진 결혼증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울상이 되어 조각난 종이를 밥풀로 붙여보니 겨우 두 사람의 이름만 희미하게 보였다. 아무튼 찢어져도 결혼증이면 되겠지 하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친구가 남편을 흘기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다. 요즘 결혼증은 사진도 있고 예쁘던데 소처 형식으로 지참하기도 좋고, 여보, 우리도 민정국에 가서 다시 만들까? 그러자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피식 웃었다고 한다. 할 일도 없다. 아, 다시 결혼하고 싶어? 우리가 찢어지지 않았으면 된 거지. 친구는 멍하니 결혼증을 보다가 그만 빵 터져버렸다. 돌아보니 아들 딸 낳아 키우면서 어려움과 충돌이 많았지만 다행히 찢어지지 않고 같이 살았다는 것이 대견스러워서였다. 저녁 노을이 비낀 호텔에서 친구는 찢어진 결혼증을 보면서 부부가 함께한 세월의 흔적을 다시 더듬었다.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남편은 워낙 애정 표현을 할 줄을 몰랐다. 살다 보니 그래도 해뜰 날이 있었고 분위기를 띄울 줄은 몰라도 나란히 손잡고 지평선을 같이 걸어왔다. 찢어진 결혼증 덕분에 새삼스럽게 추억 하나 만들었다며 말하는 친구의 얼굴에 행복의 겨운 미소가 곱게 걸려있었다. 오늘까지 함께 살아온 당신이 고마워. 마중물 같은 따뜻한 말을 들으면서 친구는 응어리 맺혔던 마음이 부러졌다. 바보는 앉아서 방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료행을 떠난다고 한다. 친구는 료행을 하면서 영혼이 찢어지지 않은 바다처럼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살면서 참 많이 찢어지고 아프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제때 충전을 한 것이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결혼과 가정의 참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세월은 결혼증을 산화시켜 찢을 수 있지만 믿음과 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부부는 결혼증이 없어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친구는 료행을 하면서 두 사람의 믿음이 찢어지지 않고 함께 살아온 지난날과 오늘의 소중함을 만끽했다고 한다. 요즘 자판기 세대들의 리혼률이 50%까지 된다는 통계도 있다. 세월의 산화 반응이 아닌 믿음이 동강나서 결혼증을 찢는다는 것이다. 계산이 첨가된 사랑은 변질되기 쉽다. 식물의 섬유로 만들어진 결혼증이 공기 중에서 산화되고 찢어지듯이 청춘 남녀도 결혼하고 살면서 분열될 가능성은 수시로 존재한다. 사랑은 충전을 하면서 경영을 해야만이 생명력이 있다. 어쩌면 결혼 기념일과 생일에 구체적인 의식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감동을 전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사소하고 작은 배려와 관심이 바로 사랑의 촉매제가 아닐까.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 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 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정조지화입니다. 오물정에 밑초, 갈지에 개구리 와로 풀이 되는 정조지화는 오물 테두리만한 하늘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말로 겨문이 솟고 세상 물정에 오도면서 자고 자대 스스로 자기를 지켜세우며 잘난 체하고 교만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오물 안의 개구리 정조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자는 가을 전에 죽어가는 벌레에게 오름에 대한 화제를 논하지 말라. 여름 벌레는 오름을 본 적이 없으니 담론의 여지가 있겠는가 라는 요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장자 추수의 신뢰에는 한 편의 오화는 생물이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매우 총명한 청개구리 한 마리가 버려진 작은 우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아무런 근심 없이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을거리는 풍성하고 더욱이 자기를 해칠 자도 없으니 그야말로 행복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거북이 해안에 올라왔습니다. 바다 거북은 바다 생활에 몸이 건조함을 느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육지를 다니면서 해안가에 있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곳곳에 울창한 수풀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벌과 나비들이 그 속을 날아다니는가 하면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경치를 감상하고 있던 바다 거북은 땅 위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때 우물벽에 청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청개구리도 심심했던 자라 손님이 찾아온 것을 보고는 자신의 생활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의 집을 보십시오. 매우 널찍하고 안에는 맑은 물도 있습니다. 우물가에는 란간이 있어 몸을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오르내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바다 거북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볼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예신이 난 청개구리는 자랑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신나는 것은 우물에서 수영을 하는 것인데 수영을 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물벽을 오르는 것도 매우 신나는 일입니다. 청개구리의 열정에 감동을 받은 바다 거북은 우물 안에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물에 들어가려는데 오른쪽 다리가 우물의 란간에 걸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무척 아쉬우면서 청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일망무제, 아득히 멀어서 끝이 없는 바다 말입니다. 바다의 크기는 몇 마리나 되고 그곳에는 수천, 수만 종의 고기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가뭄이 9년간 지속되어도 바닷물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모습이 아닐까요? 바다 거북이의 말을 들은 청개구리는 크게 놀랐습니다. 청개구리의 상식으로는 바다가 얼마나 큰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개구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9년의 가뭄이 아니라 1년만 가뭄이 들어도 오물이 말라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개구리는 자신의 식견이 너무 좁았음을 알고 창피한 나머지 오물 속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정조화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겨문이 솟고 세상 물정에 오도면서 자고 자대를 비유한 말입니다.
라디오의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의 초청으로 미얀마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시공간을 초월한 정강산 정신이 노혁명 근거지 고품질 발전의 길을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1: 조락재 위원장이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회담했습니다.
0: 한정부 주석이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회담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이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정강산은 중국 혁명의 요람입니다. 습근평 총서에는 정강산 시기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재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정강산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시대 조건과 결부하여 확고한 리상 추구를 견지하고 실사 구시적인 자세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중의 의지에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정강산 정신이 새 시대의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계보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정강산 정신은 오늘날까지 전송되면서 여전히 전체 당원 간부들이 초심을 잊지 말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억만인민을 인솔해 민족 부흥의 행정에서 용감하게 전진하도록 경려하고 있습니다. 오뚝 솟은 정강산에는 불꽃이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매일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혁명의 땅을 밟으며 초심과 사명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두턴 혁명의 조력을 바탕으로 현지에서는 나의 정강행이라는 몰입형 혁명 연구학습 활동을 조성했습니다. 청소년들은 22회의 실경 사상정치 수업 활동을 통해 마음속에 혁명 유전자가 깊이 뿌리내리고 싹텄습니다. 정강산은 혁명의 산이자 전투의 산이며 용의 산이자 영광의 산입니다. 혁명 선열들은 뜨거운 피와 생명으로 이곳에서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다는 올바른 혁명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불멸의 정신적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8차 당대회로 습근평 총서기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차례 정강산 정신을 언급했고 정강산 정신을 고행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신시대 조건과 결부에 정강산 정신이 신시대의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의 붉은 땅에 자리한 강소성은 습근평 총서기가 제시한 로혁명 근거지의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는 데 앞장서고 중부지역의 부상을 추진하는 데 용감하게 앞장서며 장강 경제대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성과를 이룩하자는 목표 요구를 제기하고 정강산 정신의 인솔하에 실천 속에서 새로운 장을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사구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정강산 정신의 가장 뚜렷한 시대적 특성입니다. 정강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신산촌은 마을 주민들이 대를 이어 몇 평의 계단식 논과 수심우의 대나무 숲에만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인당 년간 소득은 3천 원 미만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마을 당지부는 산촌의 실정에 맞춰 농가의 손에 분산되어 규모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웠던 소면적 농지를 집중적으로 유통시키고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황도와 차 재배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강산의 두 핵심 관광지 사이에 위치한 독특한 장점을 활용하여 농촌 관광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30여 개의 민박과 농가 맛집을 열었습니다. 현재 신산촌은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성 5A급 농촌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연간 소득은 3만 6천 원에 달해 10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과거 소비토구였던 감주는 강서성 최남단의 4개 성 접경지에 가장자리에 위치했으며 산이 많고 땅이 적어 한때 표시된 로군거지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10년 전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과 린접한 지리적 우시와 철도망 교차 중추의 우세를 바탕으로 감주는 실사구시적인 정신과 전망적인 결단

0: 산력으로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강소승은 바다나 국경과 접하지 않는 강서성 남부인 이 옛 소베토구에 전국 로혁면 근거지 중 유일하게 개방된 내륙항구인 감주 국제 내륙항공을 세웠습니다. 새 내륙항 물류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의 20여 개 나라와 지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국 최대의 원목 가구 제조 기지인 남강구는 내륙이 오지에서 개방의 최전선으로 직접 매진하게 되었고 현지 가구 클러스터의 생산 가치가 2,900억 원을 돌파하고 해외 주문이 매년 50억 원을 초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간고분투의 정신력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정강산 정신의 핵심 바탕색입니다. 전통 산업이 강서성 공업 비중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개조와 승격이라는 큰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이 전성의 실물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뿌리를 튼튼히 하는 핵심으로 되었습니다. 장강 기슭에 위치한 구강 석화는 한때 높은 에너지 소비와 단열 제품의 어려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오래된 석유화학 기업은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병목으로 되는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 디지털 기능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는 말 연간 150만 톤의 방향족 탄화수소 프로젝트가 완공돼 중부지역의 인류 친환경 스마트 석유 정제 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강서성 전성에는 15,000개가 넘는 전통 기업이 승격을 완료하여 새롭게 번뇌했고 전자정보와 비철금속산업이 차례로 조단위 대리를 진입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강소성은 신흥산업들을 연쇄적으로 직격폭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튬전지, 고급, 태양광 등 전략적 신흥산업이 활발히 발전하는 동시에 금속, 신소재,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미래 분야를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횃불처럼 먼 로정을 밝혀줍니다. 전체 종화 아들, 딸들은 혁명 유전자를 계승해 진취적인 힘을 흡수하여 새 로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난관을 돌파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장을 힘차게 써나갈 것입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2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싱가포르 국회의장 셰지엔핑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작년에 중국과 싱가포르가 소교 35주년을 공동으로 축하했다면서 습근평 주석과 로렌스 위잉 총리가 중요한 회담을 가지고 중국과 싱가포르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중국과 싱가포르의 전방위적이고 고품질의 전망성적인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진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은 싱가포르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신뢰를 심화하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확고히 지지하며 중국 싱가포르 우호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방은 발전계획의 접목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고품질의 1대1로 공동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문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민 사이의 리해와 친민감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다자협력을 긴밀히 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대는 싱가포르 국회와 립법기관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립법 및 감독 등 경험의 상호 학습을 심화해 중국 싱가포르 고품질 협력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의원들이 전국인대가 주최하는 아시안 국가 의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또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 요강에 관한 상황도 소개했습니다. 싱가포르 국회의장 셰지엔핑은 싱가포르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은 야심찬 계획으로 싱가포르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과의 경제 무역,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친환경

0: 환경발전, 민생촉진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싱가포르와 중국 두 나라는 모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소중히 여기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지정학적 상황의 직면에 싱가포르는 아시안과 중국 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싱가포르 의회는 중국 전국인대와의 우호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립법 등 분야에서 교류를 심화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유가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1: 한종 국가부주석이 10일 북경에서 싱가포르 국회의장 시지인핑을 접근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중국과 싱가포르는 서로 우호적인 요시자,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습금총 주석은 로렌스 윙 총리를 만나 다음 단계에 중국 싱가포르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상호 지원을 확대하고 고품질 협력을 확대하며 민심 소통을 촉진해 중국 싱가포르의 전방위적이고 고품질의 전망성 동반적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쌍방은 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국화와 포용적 경제 글로벌화를 공동으로 재창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 진핑 국회의장은 싱가포르와 중국은 좋은 친구이자 좋은 이웃으로 협력 분야가 광범위하고 성과가 풍부하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측은 양국 동반자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쌍무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데 진력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0: 15차 5개년 전망기획 요강에서 난 깨끗하고 탄소가 적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에너지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에너지 강국을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복건성과 운남성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신에너지 체계를 통해 에너지 강국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건성은 신에너지 산업의 가속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주 고려 반도에서는 복건성 친환경 수소 중간 시험 기지가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기지는 또 해상풍력 발전, 수소에너지 차량 등 장비 제조 기업에 테스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상하류 산업 체인의 직접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복건성은 이중탄소 목표와 에너지 강성이라는 전략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신형 배터리, 해상풍력 발전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수소에너지, 핵기술 응용 등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의 발전 방향에 집중해 AI 플러스를 선두로 하고 새로운 분야를 육성했습니다. 운남성 요안현 대학구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일 기초 타설, 지지대 설치 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9월에 완공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구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6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 및 110킬로볼트 승합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비화석 에너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질서 있게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도록 추진하고 풍력, 태양광, 수력, 원자력 등 여러 에너지의 병행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운남성에서는 10개 이상의 풍력, 태양광 등 신에너지 프로젝트가 착공되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운남성은 친환경 전력 플러스 첨단 제조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에너지 우세를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운남성은 기본적으로 국가급 신형 전력 체계 선행시범구를 건설할 것이고 비화석 에너지가 에너지 소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6% 이상에 도달시킬 것입니다.
1: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철도국과 공동으로 법에 따라 시트립, 동성, 취나을, 비저, 미단, 지행기차표, 고속철 관리자 등 7개 제3자 플랫폼 기업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대기표 대리 신청 및 유료 좌석 선택 서비스에 대한 부적절한 홍보, 더 긴 구간 승차 또는 더 짧은 구간 승차를 부적절하게 유도하는 행위,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 사용하는 등 불규칙적인 경영 문제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들에게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조치적 책임을 리행하며 기차표 판매 경영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여 철도 판매 시장의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광범위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규제와 집행 강도를 높일 것이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6월 13일은 문화자연유산의 날입니다. 이날 각지에서는 무형 유산이 생활을 더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무형 문화유산의 상시적 보호, 혁신적 전파 및 몰입형 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결합해 소비 활력을 촉진하고 전통문화의 맥을 현대생활에 녹여냈습니다. 문화자연유산의 날을 앞두고 하남성 상구시 민권현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공연 전시활동을 열고 새로 선정된 12명의 10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예덩 추고와 예덩 금서 등 전통 고개가 잇따라 공연돼 소박한 창법과 전통 반주가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민 조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요해하고 우리의 본토 전통 문화를 좋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권현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조세충은 최근 몇 년간 지역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기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면서 지역 내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의 전승과 보호를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며 무형문화 요소가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모두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융합을 통해 새로움을 창출하며 스포츠, 패션 등 분야와 손잡고 혁신적 전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강소성 숙천시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강소축구리그와 결부했습니다. 사홍현에서는 종이오리기 문양과 낙화 등 두 가지 무형문화유산 주제 창작활동을 내놓았고 축구 요소를 전통기에 접목시켰습니다. 사홍현 반성진 신시대 문명실천소 문예지도원 왕미연은 한편으로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종이 오리기라는 전통기술을 통해 우리 문화의 보물을 계승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이 좋아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강소 축구리그의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소개했습니다. 강서성 감주 학하 의상 제작기술 전승인 최염연은 강남 학하 전통 의상에 대한 패션적 개량을 진행해 전통 문양을 치포, 드레스, 직장인 정장에 접목시켰다면서 디자인 작품들은 국내외 패션 무대에 등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 의상 제작을 오래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를 하나의 새로운 직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하의 푸른 저고리에 있는 오래된 문양을 현대적인 직장인 정장에 접목시켜 젊은이들의 옷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심화하며 몰입형 체험으로 무형문화 소비에 새로운 시나리오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위성 이현은 영화 드라마 IP를 활용해 휘주 문화와 전통 휘주 먹 제작 기술을 몰입한 관광 프로젝트를 전환시켰습니다. 인기 드라마 가읍 촬영지의 장점을 활용해 현지에서는 실제 장소 방문 플러스 무형문화 체험 플러스 특산품 시식의 새로운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고풍 휘주 먹 제작 체험 공방을 개방해 영화 드라마 무형문화 유산 문화관광이 깊이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관광객 하흠년은 드라마 가읍을 본 후에 휘주의 지역 풍토와 휘파 건축 양식을 직접 보고 싶어졌다며 휘주 먹 제작을 체험하면서 휘주 문화의 매력을 감수했다고 표했습니다.
1: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중동 이상의 요양 필요 로인에게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신속히 구축하는 등 조치를 통해 양로 필요 로인 돌봄을 중심으로 한 기본 양로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산소성 진송에 살고 있는 오건강의 어머니는 자립 능력 상실로 인해 장기간 요양기관에 입주했습니다.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는 매월 800원의 양로 봉사 소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동 이상 자립 능력을 상실한 로인을 대상으로 한 로인 양로 봉사 소비 보조금 지급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해당 조건이 부합되는 로인이 요양기관에서 돌봄을 받을 경우 매월 소비 보조금을 사용해서 양로 봉사 비용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 사이에 돌봄을 받는 로인은 매월 양로 봉사 비용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월 최대 공제액은 800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소비 쿠폰이 총 603만 개 사용됐고 로족 사용 금액은 38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자립 능력을 상실한 159만 4천 명의 로인들이 혜택을 받아 165억 원의 양로 봉사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올해 장식이 간호보험 제도를 다그쳐 구축할 때 관한 의견이 발표되면서 장식이 간호보험 제도가 일부 시범 운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구코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 전시회에서 주목받은 중국 제조의 새로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 전시회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요한네스부르크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25개 이상의 나라와 지구에서 온 400여 개 업체들이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서 120여 개의 중국 기업이 건설기계, 배관수자원, 도로자재, 건축자재 및 철물, 스마트 교통 등 분야의 제품을 선보이면서 중국 제조의 새로운 성과가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전동화 장비, 현지화 봉사 및 맞춤형 계획이 많은 중국 참가 기업들이 언급한 키워드로 됐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중국 기업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프라 건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지 시장이 제품 성능, 운영 비용 및 판매 후 봉사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시장을 확장하면서 단일 제품 수출에서 현지 수요에 더 적합한 제품, 봉사 및 해결 대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3.1그룹 전시 부스에서는 전기 중형 트럭, 전기 지게차 및 신축 암 지게차 등 장비들이 하이라이트로 됐습니다. 3.1그룹은 이번에 건축, 물류, 창고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해 건설기계 전동화 분야의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3.1 해양중공업의 국제판매 경리인 관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업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기반과 운송체계가 비교적 성숙됐으며 시장 발전 잠재력이 크고 또 높은 현지 연료 비용도 전동화 설비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현지화 능력도 중국 기업의 시장 확장에 중요한 지지대로 되고 있습니다. 3.1그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산업단지와 센터 창고를 투자해 고객에게 부품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지의 교육센터를 설립해 현지 봉사 직원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의 현지 근로자 비율은 약 90%에 달합니다. 여러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시장에서 장비 신뢰성, 운영 비용, 판매 후 봉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제품 품질, 봉사 체계 및 맞춤형 능력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건설기계 기업 외에도 여러 인프라 지원 분야의 중국 민영 기업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프리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는 중요한 거점으로

0: 보고 있습니다. 처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와서 전시회에 참가한 산서금표 광전기 과학기술 이용한 회사의 김단단 총경리는 기자에게 회사는 전에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국가에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아프리카 시장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단단 총경리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단순한 공급에서 맞춤형 주문 제작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 제품을 내려들면 기업은 현지 시장의 와트수, 사용수명, 제품 품질 등 요구에 따라 제품과 계획을 조정할 것입니다. 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해 제품이 지역의 기후 환경, 전력 환경 및 사용 환경에 더 적합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 제품이 전시회에 집중적으로 등장한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프라 분야에서 국제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개막 행사에 참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청 책임자 마미체 마세모라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인프라 분야에서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중국은 세계 선두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국의 인프라 건설 경험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마세모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더 많은 현지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기술과 전문 능력을 가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지 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 참가한 중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요한 시장이자 아프리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창구로 됩니다. 김단단 총경리는 중국 제조업의 강점이 완전한 산업체인과 강력한 제조 능력의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함께 해외로 진출해 더 나은 제품과 봉사를 해외 시장으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 전시회에서 주목받은 중국 제조의 새로운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종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 론화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의 과학연구 도약신을 보여주는 연속적인 자연지수 1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신시대 인재사업의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를 전면 관철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분평이 중앙인재사업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18차 당대회 후 당중앙은 인재강국을 왜 건설하고 인재강국이란 무엇이며 인재강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리론적 문제와 실천적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해답하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로 인재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정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 담보입니다. 전추대업의 근본은 인재입니다. 당이 인재를 관리한다는 것은 곧 당이 인재 강국 전략과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영도하고 인재 사업에 대한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며 전방위적으로 인재를 지원하고 도우며 백방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가 성과를 내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며 인재를 가릴 줄 아는 혜안으로 인재를 아낄 줄 아는 성의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용기로 인재를 품을 수 있는 포용력으로 인재를 결집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당내와 당외, 국내와 국외 재반 분야의 훌륭한 인재들을 당과 인민이 진행하는 위대한 분투에 적극 결집시킴으로써 규모가 방대하고 구조가 합리하며 자질이 높은 인재대우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종 발전을 선도하는 데서의 인재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중대한 전략입니다. 인재는 가장 중요한 혁신자원이며 인재자원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량이자 뚜렷한 우위입니다. 혁신에 의한 발전은 본질적으로 인재에 의한 발전이므로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인재 자원 개발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략적 인재 역량을 적극 건설하고 혁신적 발전의 인재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셋째로, 시종 세계과학기술의 최전방, 경제의 주전장, 국가의 중대 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 등에 주목해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광범한 과학자와 과학기술 일꾼들이 세계 과학기술 발전의 큰 흐름에 맞춰 인류 수준을 목표로 하며 국가 발전의 절실한 수요와 장기적 수요에 따라 과감히 새로운 리론을 제기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새로운 경도를 모색하고 전략적이고 관건적 중대과학기술 성과를 보다 많이 이룩하고 숨통을 죄는 관건적 핵심 기술을 끊임없이 공략하며 과학기술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그 심도를 깊이 하며 이와 관련한 논문을 조국이라는 이 대지우에서 고안해내고 과학기술 성과를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위대한 사업에 응용하도록 지원하고 권장해야 합니다. 넷째로 시종 인재를 전방위적으로 양성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서의 중점 임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재 양성에 대한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인류의 리더형 과학기술 인재와 과학기술 혁신단체를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청년과 과학기술 인재 예비군을 양성해야 하며 인재를 잘 활용하고 청년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고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시야를 넓혀 인재를 선발하고 격식에 구애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해야 합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2: 뉴스 추적.
0: 오늘은 중국의 과학연구 도약세를 보여주는 연속적인 자연지수 1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월 10일 발표된 자연지수 2026년 과학연구 리더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 과학연구 성과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과학연구 성과가 두 자릿수인 22.4%의 성장을 기록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연지수 추적의 7개 학문 분야 중 중국은 5개 학문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관부터 최고 학술지까지 여러 순위와 분석은 중국 과학연구의 지속적인 도약 추세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고품질 과학연구 성과가 글로벌 과학연구 구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각국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연구의 생산량과 기관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가속화되고 있고 글로벌 기술 경쟁은 기초 첨단 분야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이고 파괴적인 혁신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로 발표된 자연지수 추적의 7개 학문 분야 중 중국은 물리학, 화학, 생물과학, 응용과학, 지구 및 환경과학 총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학문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 기관은 응용과학 분야 상위 31위, 화학 분야 상위 14위에 올랐고 지구 및 환경과학 분야 상위 10위 중 9개가 중국 기관입니다. 화학을 예로 들면 네이처 잡지는 특별 분석에서 2015년 이후 중국의 화학 분야 생산량이 거의 350%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중국은 자연지수 화학의 전세계 총 점유율이 53%를 기여했습니다. 이는 2위인 미국이 차지하는 15%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새로운 자연지수는 처음으로 응용과학과 사회과학을 주적 범위에 포함시켰고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사회과학 분야에서 중국의 청화대학교는 기관 전체 순위에서 세계 상위 5위에 올랐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중국과학원은 학술, 정부, 기업 및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 건강과학과 사회과학을 제외한 5개 학문 분야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10대 기관 중 중국은 9곳으로 작년보다 한 곳 더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 상위 100개 기관 순위에서 중국 기관의 수는 이전에 47개에서 51개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관 분류 순위에서 절강대학교는 학술기관 순위에서 미국 하버드대학교를 제치고 하버드대학교가 2015년 이후 줄곧 차지해온 1위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하버드대학을 제외한 상위 10개 학술기관 모두 중국 출신입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자연지수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과학기술 출판기관인 슈프링거 네이처 그룹 산하기관에서 작성 및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련 분야의 학술기여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새로 발표된 지수는 처음으로 응용과학과 사회과학을 조적 범위에 포함시켰고 17종의 응용과학 저널과 1종의 회의 논문집 및 15종의 사회과학 저널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켰습니다. 점유율은 자연지수의 상징적인 지표로 논문 저자 비율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기관이나 국가 및 지역이 연구 논문에 기여한 바를 계산합니다. 고품질의 과학연구 산출은 글로벌 구도에 영향을 줍니다. 새로 발표된 순위 결과에 대해 네이처 지수는 순위가 중국의 연구 성과 측면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우세를 부각시키면서 글로벌 연구 역량 구도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서방 기관이 줄어들면서 중국은 글로벌 연구기관의 판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잡지의 총편집장 마그 달레나 스키퍼는 올해 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 그녀가 네이처 그룹의 막 편집자로 합류했을 때 네이처의 중국 연구 성과는 매우 적었지만 2025년에는 네이처가 발표한 통신 저자가 중국 연구자를 위한 논문이 이미 200편을 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학계 통계에 따르면 중국 논문은 양적으로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질적으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 연구 분야 중에서 중국에서 온 논문이 인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연지수가 보여주는 중국의 과학 연구 분야에서의 현저한 진보는 다른 국제평가와 보고서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전략정책연구소가 3월 말에 발표한 2026년 핵심기술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연구 선도가 이미 구조적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월 말에 발표한 2026년 세계지식재산보고서 기술이동에 따르면 중국은 혁신 측면에서 점점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 심층과학기술 선도자의 반열에 올랐고 과학 분야의 국제 개방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네, 중국의 과학연구 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은 더 많은 국제협력을 촉진했습니다. 자연지수 발행 기사에 따르면 한국을 열어들면 2023년부터 2023년 사이에 중한 양국의 자연과학 및 건강과학 저널에서의 공동 논문 산출이 약 50% 크게 증가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주요 연구 협력 관계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최고 의학 학술지 란셋이 올해 초 사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과학 연구 발전은 글로벌 발전의 기회이며 각국은 협력을 강화하여 과학 발전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이어 분석과 설명 보내드리겠습니다.
2: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시간 6월 11일 새벽, 미국은 순항미사일과 전투기 공습 등을 통해 이란 내 여러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후 쿠웨이트, 바레인 등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와 목표를 조준해 반격을 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군의 새로운 이란 공격은 타격 지역이나 화력 강도 면에서 전날보다 강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어느 정도 트럼프 정부의 이란 미국 협상이 정체 상태에 빠진 데 대한 좌절감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저강도 상호 공격은 단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지만 양측은 충돌이 전면적으로 격화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때문에 큰 전투는 없지만 작은 전투가 계속되는 대립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상호 습격이 어느 정도 격상되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군은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17시 15분, 이란 시간으로 11일 0시 45분부터 이란 내 여러 목표에 대해 이른바 자위적 타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군의 이번 공격에는 49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공습이 포함되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가장 가까운 타격 목표가 이 도시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타격이 몇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의 성명에 따르면 이번 공격의 목표는 이란 내의 군사정찰, 통신시설 및 방공진지였고 미 해병대, 공군 및 해군 전투력이 목표를 향해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남부의 아바스 항구, 시리크 그리고 테헤란에서 멀지 않은 가즈윈, 카라지, 에슈타하드 등지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테헤란 인근의 나자르 아바드 지역에서 무인기 활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선전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슬람 혁명수비대 항공우주부대가 당일 새벽 쿠웨이트 레바논 요르단에 위치한 미군 기지의 중요한 목표를 공격하고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란은 이라크 북부의 미군 기지와 레이더 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네, 상호 공격 외에도 양측은 정보 여론전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11일 새벽 오늘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선박에 대해 폐쇄되고 어떠한 위반 동행자도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군 중앙사령부는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란 매체는 이란이 해협 근처에서 미국 군함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지만 미군은 미국 군함이 공격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미군은 아파치 무장 헬리콥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이유로 이란 해안 연선에 위치한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미군의 최신 타격 작전은 이란 내륙 깊숙이 침투하여 수십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무기 사용이나 지리적 범위 면에서 모두 승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네, 지금 미국 측의 좌절감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일 대이란 군사 공격의 도화선은 미군 헬기 추락 사고이지만 그 깊은 원인은 트럼프 본인이 미국 이란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좌절감 때문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두르고 있고 이란과의 장기 휴전 협정을 통해 임무 완료를 선언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최근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에게 레바논 방향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고 동시에 미국과 이란이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신호를 자주 보냈지만 합의는 끝내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직면한 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공화당 내의 대이란 강경파와 이스라엘을 달래면서 미국이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을 압박하여 협상 과정을 가속화하고 협정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 윌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 관원들은 이번 공격을 위협적인 외교로 규명하면서 이는 이란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이란이 협상에서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기 위해 잡지만 강력한 군사작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본인은 심지어 공개적으로 이란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산산조각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말리 전 이란 특사는 이는 시도가 무산된 트럼프 행정부의 절망적인 심리를 드러낸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충돌의 성격을 단판 조건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결국 이 압박이 이란의 입장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끝없는 충돌이 재현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양측 모두 전면적인 충돌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이란은 제한된 대립과 정상적인 교착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충돌이 격화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의 정윤 교수는 최근 미국과 이란이 전쟁 위기 정책을 추진하며 제한된 군사 행동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전략적 결의를 보여주려 하고 있지만 양측의 목표는 여전히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대규모 충돌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낮은 강도의 충돌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일부 분석에 따르면 빈번하고 낮은 강도의 충돌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할 경우 트럼프 정부는 국내 압력에 의해 이란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으며 양측은 충돌이 격화되는 라선식 상승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베테랑 연구원 네디 치트리 노비치는 현재 미국과 이란 정세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상호 신뢰

취약하기 때문에 협정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스스로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군사 행동은 각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연쇄 반응을 촉발하기 쉽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미국 싱크탱크 워싱턴 군동정책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마이클 싱은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타협하든 갈등이 고조되도록 내버려두든 대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측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선택은 겉보기에는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이대로 가면 충돌은 끝없는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 옛말에 미움도 제게서 나고 사랑도 제게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웃음을 보낼 때 남도 나에게 웃음을 보냅니다. 내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남도 나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남에게 사랑을 줄 때 나도 사랑을 받습니다. 라조이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인심이란 오고 가는 것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리건 가수가 부른 인파 속의 너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계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무장경찰의 황금부대, 삼림부대, 소력발전부대를 국가 관련 기능 부문에 일괄적으로 이관하고 비현역 전문 부대로 개편했으며 공안 변방부대, 소방부대, 경무부대를 더 이상 무장경찰부대 결렬에 편입시키지 않고 정부 현역에서 퇴출시켰으며 해양경찰총대를 편성했습니다. 조정과 개혁을 통해 무장경찰부대의 기능이 더 집중되었고 령도지휘체제와 령량체계가 최적화되었습니다. 국방동원체제와 공중교통관리체제를 조정했습니다. 국방동원체제 개혁을 실시하고 당, 정부, 군대 개통의 국방동원 기능을 과학적으로 배치했으며 국가와 성, 시, 현, 사급 국방동원위원회를 최적화하고 재편성했으며 관련 사무기구를 조정 설립하고 국방동원지휘를 활용하여 군대와 지방사에는 조류라는 기재를 구축함으로써 당의 령도 하에 군대와 지방이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기밀히 협력하는 국방동원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공중교통관리체제 개혁을 실시하고 조항과 지방 차원에서 관련 용도기구와 사무기구를 설립하여 국가 공중교통관리 시스템의 최적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예비역 부대의 조정과 개혁을 실시하여 군대의 사회화 보장, 국민과학기술, 협동혁신 등 방면에서 일련의 개혁 조치를 내놓아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대의 요료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중재하고 군대 자산 관리 질서를 재구축했습니다. 이민군대의 성격과 본색을 유지하는 데 착안점을 두고 부대가 전시 대비와 실전이라는 주요 업무에 집중하도록 촉진했으며 군대 각급 기관, 부대 및 소속 사업 단위의 요료 서비스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재하고 군대가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뚜렷한 정치적 효과와 군사적 효과,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대 자산 관리 모델을 혁신하여 군대 자산을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군대와 지방 자산을 치환하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군대 자산 자원의 집약화 이용, 시장화 운영, 조문화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의의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개혁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국유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복잡한 투쟁 정세와 지르한 군사 경쟁에 직면하여 보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로 국방과학기술 군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이민군대의 령도관리체제 및 기재, 합동작전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전략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는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2035년에 이르러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략적 과업이자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번 국방과 군대 개혁을 통해 국방 분야의 일부 체제, 기재와 정책, 제도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돼 국방 건설에 막강한 동력을 주입하고 강력한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안전 정세의 변화와 강국 강군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국방 건설은 적지 않은 새로운 종황에 부딪히게 되고 일부 모순과 문제가 점점 뚜렷이 나타나는데 주로 군대와 지방의 교차 부분, 연결 관문, 조류 절차에 집중되었습니다. 결정에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군사, 외사 등 각 분야의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 추진하고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국방과 군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중점으로 삼은 것은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여 국방 건설 관련 제도가 더욱 과학적이고 더욱 보완돼 국정 운영과 서로 맞물리고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방 실력과 경제 실력의 동반 향상을 촉진하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현재 세계 과학기술 혁명, 산업혁명, 군사혁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가 전략적 경쟁력, 사회 생산력, 군대 전투력의 교랍 관계와 연관성이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 항공, 사이버 공간,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는 기술적으로 공통성이 있고 산업의 뿌리가 같으며 발전 경로가 일치하여 국방 실력과 경제 실력 향상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일체화된 국가 전략 체계와 국가 전략 능력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려면 보다 강력한 제도적 배치와 보장으로 국방 건설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깊이 융합되도록 촉진하고 신질 생산력과 신질 전투력이 효과적으로 융합되고 상호 견인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려면 관련 체제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업무 기재를 최적화하며 전략적 계획의 통합, 정책 제도의 연결, 자원 요소의 공유를 강화하고 각 분야, 특히는 신흥 분야의 전략적 포지의 일체와 융합, 전략 자원의 일체와 통합, 전략적 역량의 일체와 활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국방과 군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내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주석은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려면 반드시 고품질 발전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과 군대 건설이 질적 수준 및 효과성 향상의 관건적인 단계에 처해 있는 현 시기 건군 100년 분토 목표를 실현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가속하려면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틀어주며 관리하고 각 분야, 전 과정, 각 계층에 대한 관리와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관리를 조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수준의 관리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것이 참 좋아.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왜 똑같이 노는데 예전만큼 즐겁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2세의 리 할머니는 료행 전문가로 불릴 만큼 퇴직 후 조국의 방방곡곡을 거의 다 돌아보았고 해외 료행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리 할머니에게 기억나는 즐거운 순간들은 여전히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거나 진창을 질퍽질퍽 밟던 장면들 뿐이라고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는 일정 실험을 거쳐 쾌락은 순간의 감각과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뇌가 아름다운 기억을 깊이 있게 저장하는 방식에 달려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인간의 뇌에 내재한 기억 시스템은 정교한 양조장과 같아 개인의 경험을 세 가지 형태의 숙성된 기억으로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감각적 기억으로 해변의 조수와 같습니다. 관광지에서 가이드가 기계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런 정보는 해마체에서 고작 0.25초만 머물다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작업적으로 기억으로서 휴대폰 캐시와 료사합니다.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을 때 시각적 정보는 18초에서 30초간 잠깐 저장되지만 새로 들어오는 정보에 금방 덮여씁니다. 세 번째는 깊게 숙성된 장기적 기억으로서 오랜 기간 발효된 포도주와 같습니다. 이는 감각적 몰입, 정서적 참여, 인지적 가공이라는 세 가지 공정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진창을 밟던 리 할머니의 추억은 바로 편도체의 정서적인 색채와 전두엽의 인지적인 정제 과정을 거친 귀중한 결과물입니다. 신경영상학 연구에 따르면 깊이 몰입한 상태의 뇌는 교향악단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에 전념할 때 전두엽 피질은 지휘자처럼 해마의 기억 저장과 변도체의 감정 처리를 조율합니다. 이란 신경종동 효과는 한 신경세포와 다른 한 신경세포 사이의 지속적인 연계를 형성합니다. 행복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느끼며 생각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이란 체험과 감각, 사고는 외부 대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감정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놀이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미래 행복 자원으로 만들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순간에 깊이 몰입하여 섬세하게 체험하면서 즐거운 감정을 포착해야 합니다. 말 타고 꽃 구경하는 식으로 대충 구경하고 많이 보려고 서두르지 말고 순간순간에 몰입하여 섬세하게 체험해야 비로소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계속하여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로치 교수 연구팀은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다른 시간대에 마시는 커피와 달리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일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커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성인 4만 725명의 건강 데이터가 담긴 1999년에서 2018년까지 미국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데이터에는 커피 섭취 여부, 섭취량, 섭취 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1463명의 하위 집단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섭취한 음식과 음료에 대한 기록도 함께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정보들을 사망 관련 기록과 연관해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자 중 36%는 정오전에 마시는 모닝커피를 즐겼고 16%는 오전, 오후, 저녁 등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는 경향을 보였으며 48%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모닝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전체 사망 확률이 16% 낮았으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확률은 31% 낮았습니다. 반면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요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닝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도세 잔에 적정 섭취량을 마시던 세 잔 이상 마시던 사망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 잔 이하로 적게 마시는 경우 건강상 좋은 점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커피 섭취 여부 및 섭취량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건강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건강식단 지침의 커피 섭취 시간에 대한 조언이 포함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모닝커피 섭취와 사망 위험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힌 연구는 아니며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춘옥 선생님이 쓴 찢어진 결혼 등기증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증은 부부가 되기 위하여 민정국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받는 증서이다. 문서 한 장만 있으면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요즘은 결혼증이 한 장의 종이가 아닌 예쁜 수첩형으로 바뀌었다. 결혼식 풍습도 많이 변했다. 전통과 서양식을 겸한 례식장에서 아주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린다. 얼마 전 우연하게 친구한테서 찢어진 결혼증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었다. 다들 부부간의 관계에서 어려움과 충돌로 결혼이 찢어지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한바탕 크게 웃었다. 더욱이는 결혼증이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그건 리혼할 때 쓰는 거 아니냐고 엉뚱하게 질문을 해서 한 번 더 크게 폭소를 터뜨렸다. 일반적으로 숭늉 세대들은 거피 세대들보다 인지 정도가 많이 낮은 편이다. 결혼 날짜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결혼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더구나 사치이다. 그러나 사실 부부가 생활하면서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식은 지극히 필요한 것이다. 사랑은 부단히 충전을 해야 세파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부서지지 않고 끝까지 완성까지 함께 나란히 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이란 실은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의식을 만들어 결혼 기념일에 깜짝쇼를 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란 결국 예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같이 즐거워지는 의식은 행복을 디자인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 결혼 기념일이면 근사한 호텔을 잡고 와인 한 잔을 한다는 낭만적인 친구가 있다. 친구는 세월이 흐르면서 부부의 사랑도 색바래지니 상대방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녀 사랑의 유효기는 생각보다 많이 짧은 편이다. 결혼하고 나면 연애할 때 격정이 좀차 사라져 책임감으로 짝짓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적지 않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서 권태기를 느끼고 때로는 뜻밖의 위기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려한 사랑보다는 서로의 믿음과 정으로 인생을 완성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친구에게는 부부의 위기를 잘 넘기는 지혜가 있다. 구심력과 원심력을 적당하게 조절을 잘하는 것이다. 원심에서 일정한 반경을 요지하면서 안전한 원을 그리는 것이다. 정답이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면서 때로는 다치고 아프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얼마 전 친구는 부부 동반 료행을 다녀왔다. 5성급 호텔의 아늑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해안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뻥 뚫렸다고 했다. 호텔의 품격 있는 실내 장식도 그렇고 화려한 커튼과 천정에 달려있는 앙증맞은 전등도 너무 예뻤으며 벽에 걸린 노란 은행나무 그림과 출렁이는 파도의 멜로디가 한없이 설레게 만들었다고 했다. 흥분한 친구는 욕조에 모를 틀어놓고 장미꽃을 살짝 띄웠다. 핑크빛이 쫙 퍼지면서 은은한 향기가 물씬 풍겼다. 난생 처음으로 장미 향에 취하면서 나긋하게 온몸을 풀고 나서 친구는 은근슬쩍 남편의 눈치도 보면서 핑크색 잠옷까지 준비를 했다. 그러고는 살짝 화장을 하고 연기가 아닌 진실 게임이 남편에게 먹힐 수 있는지 궁금해서 시도해보았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바다를 보다가 피곤했는지 침대에 벌렁 누워있었고 그 옆에는 찢어진 결혼증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친구는 욕실에서 나오면서 일부러 기척 소리를 냈다.
내심 남편이 어떤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볼지 기대하면서 그런데 웬걸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랑만 한번 근사하게 노려보고 싶었던 친구의 꿈이 와장창 깨진 순간이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배를 끌어안고 웃었다. 가족을 벗기나 아오래도 씻는다. 친구 남편은 사람을 보지도 않고 통명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뭐 드렁드렁 코를 골더니 살아있네. 친구도 불만의 토를 달면서 찢어진 결혼증을 깃발처럼 흔들었다. 랑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남편에게 한바탕 불만의 소리를 쏟아냈다. 어떻게 찢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모를 일이네, 진짜. 사실 친구는 딸 때문에 결혼증을 지참하면서 조금은 의구심이 들었다. 호텔에서 남녀가 합방을 하면 결혼증을 보는가? 신분증만 있으면 되겠는데 딸이 결혼증을 꼭 챙겨야 한다기에 친구는 여행을 떠나기 전날 결혼증을 찾느라고 집안을 발칵 뒤번졌었다. 겨우 농 밑에서 찾았는데 문제는 결혼증이 볼품없이 찢어진 것이었다. 소미로 만든 종이가 세월의 비바람 속에서 산화되었던 것이다. 친구가 찢어진 결혼증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울상이 되어 조각난 종이를 밥풀로 붙여보니 겨우 두 사람의 이름만 희미하게 보였다. 아무튼 찢어져도 결혼증이면 되겠지 하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친구가 남편을 흘기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다. 요즘 결혼증은 사진도 있고 예쁘던데 소처 형식으로 지참하기도 좋고 여보, 우리도 민종국에 가서 다시 만들까? 그러자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피식 웃었다고 한다. 할 일도 없다. 아, 다시 결혼하고 싶어? 우리가 찢어지지 않았으면 된 거지. 친구는 멍하니 결혼증을 보다가 그만 빵 터져버렸다. 돌아보니 아들, 딸 낳아 키우면서 어려움과 충돌이 많았지만 다행히 찢어지지 않고 같이 살았다는 것이 대견스러워서였다. 저녁 노을이 비낀 호텔에서 친구는 찢어진 결혼증을 보면서 부부가 함께한 세월의 흔적을 다시 더듬었다.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남편은 워낙 애정 표현을 할 줄을 몰랐다. 살다 보니 그래도 해뜰 날이 있었고 분위기를 띄울 줄은 몰라도 나란히 손잡고 지평선을 같이 걸어왔다. 찢어진 결혼증 덕분에 새삼스럽게 추억 하나 만들었다며 말하는 친구의 얼굴에

0: 내 겨운 미소가 곱게 걸려있었다. 오늘까지 함께 살아온 당신이 고마워. 마중물 같은 따뜻한 말을 들으면서 친구는 응어리 맺혔던 마음이 부러졌다. 바보는 앉아서 방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료행을 떠난다고 한다. 친구는 료행을 하면서 영혼이 찢어지지 않은 바다처럼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살면서 참 많이 찢어지고 아프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제때 충전을 한 것이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결혼과 가정의 참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세월은 결혼증을 산화시켜 찢을 수 있지만 믿음과 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부부는 결혼증이 없어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친구는 료행을 하면서 두 사람의 믿음이 찢어지지 않고 함께 살아온 지난날과 오늘의 소중함을 만끽했다고 한다. 요즘 자판기 세대들의 리혼률이 50%까지 된다는 통계도 있다. 세월의 산화 반응이 아닌 믿음이 동강나서 결혼증을 찢는다는 것이다. 계산이 첨가된 사랑은 변질되기 쉽다. 식물의 섬유로 만들어진 결혼증이 공기 중에서 산화되고 찢어지듯이 청춘 남녀도 결혼하고 살면서 분열될 가능성은 수시로 존재한다. 사랑은 충전을 하면서 경영을 해야만이 생명력이 있다. 어쩌면 결혼 기념일과 생일에 구체적인 의식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감동을 전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사소하고 작은 배려와 관심이 바로 사랑의 촉매제가 아닐까.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애?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합니다.

0: 부여할 능력입니다.
1: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1: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3: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정조지화입니다. 오물정에 밑초, 갈지에 개구리 와로 풀이 되는 정조지화는 오물 테두리만한 하늘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말로 겨문이 좁고 세상 물정에 오도면서 자고 자대 스스로 자기를 지켜세우며 잘난 체하고 교만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오물 안의 개구리 정조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자는 가을 전에 죽어가는 벌레에게 오름에 대한 화제를 논하지 말라. 여름 벌레는 오름을 본 적이 없으니 담론의 여지가 있겠는가 라는 요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장자 추수의 신뢰에는 한 편의 오화는 생물이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매우 총명한 청개구리 한 마리가 버려진 작은 우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아무런 근심 없이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을거리는 풍성하고 더욱이 자기를 해칠 자도 없으니 그야말로 행복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거북이 해안에 올라왔습니다. 바다 거북은 바다 생활에 몸이 건조함을 느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육지를 다니면서 해안가에 있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곳곳에 울창한 수풀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벌과 나비들이 그 속을 날아다니는가 하면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경치를 감상하고 있던 바다 거북은 땅 위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때 오물 벽에 청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청개구리도 심심했던 자라 손님이 찾아온 것을 보고는 자신의 생활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의 집을 보십시오. 매우 널찍하고 안에는 맑은 물도 있습니다. 우물가에는 란간이 있어 몸을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오르내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바다 거북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볼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예신이 난 청개구리는 자랑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신나는 것은 우물에서 수영을 하는 것인데 수영을 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물벽을 오르는 것도 매우 신나는 일입니다. 청개구리의 열정에 감동을 받은 바다 거북은 우물 안에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물에 들어가려는데 오른쪽 다리가 우물의 란간에 걸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무척 아쉬우면서 청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본 적 있습니까? 일망무제 아득히 멀어서 끝이 없는 바다 말입니다. 바다의 크기는 몇 마리나 되고 그곳에는 수천, 수만 종의 고기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가뭄이 9년간 지속되어도 바닷물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모습이 아닐까요? 바다 거북이의 말을 들은 청개구리는 크게 놀랐습니다. 청개구리의 상식으로는 바다가 얼마나 큰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개구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9년의 가뭄이 아니라 1년만 가뭄이 들어도 오물이 말라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개구리는 자신의 식견이 너무 좁았음을 알고 창피한 나머지 오물 속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정조화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겨문이 섰고 세상 물정에 오도면서 자고 자대를 비유한 말입니다.
라디오의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네, 가장 멋진 패션 무대는 파리도 밀라노도 아닌 귀주성 금동남 묘적동적자 지주 게리시의 천 복장쇼 무대에 있습니다. 전통 패션 무대와는 달리 마을 복장쇼에는 전문 모델이라는 문턱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농민이나 교사, 학생, 관광객을 비롯해 누구나 무대에 올라 조명 아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묘적과 똥적 문화 요소가 녹아든 특색 있는 의상을 입고 선보이는 것은 단순한 패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향 문화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입니다. 묘적 자수는 수천 년을 이어온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습금형 총서기는 24차 당대회 보고에서 협상 민주는 전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고 정당협상, 인대협상, 정부협상, 정협협상, 인민단체협상, 기층협상 및 사회조직협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각종 제도화된 협상 플랫폼을 완비화하여 협상 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협상 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협상 민주 체계를 보완하는 것은 협상 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협상 민주는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설계이며 선거식 민주와 서로 보완하고 촉진하는 관계로서 공동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민주 정치 제도의 득점과 우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의 경험과 법칙을 심층적으로 총화해 사회주의 협상 민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리고 협상 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특색의 협상 민주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치 참여를 확대하고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더 잘 실현하는 데 법에 의한 결책을 촉진하고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하며 모순과 충돌을 해소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며 당과 인민 대중의 혈연적 연계를 유지하고 당의 집권 기반을 공고화하고 확대하는 데 유리하며 우리나라 정치 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자신감, 이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협상 민주체계를 보완함에 있어 반드시 정당협상, 인대협상, 정부협상, 정협협상, 인민단체협상, 기층협상 및 사회조직협상을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타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여 중국 공산당과 각 민주당파의 정치협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인대는 중대한 결책을 내리기 전에 필요에 따라 충분히 협상하여 진일보 인민의 지혜를 모으고 민의를 수렴하며 인민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 권력을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각급 정부는 과학적, 민주적 및 법에 의한 결책의 효과적 추진을 둘러싸고 협상을 강화하여 결책의 투명도와 대중의 참여도를 높이며 정부의 관리 능력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정협은 협상 민주의 중요한 경로와 전문 협상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정치 협상, 민주 감독, 참정 의정, 제도의 건설을 추진하고 공감대를 넓히며 협상 민주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단체는 새로운 정세에서 당의 대중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을 둘러싸고 협상을 전개하며 자체가 연결하고 있는 대중을 더 잘 조직하고 대표하여 공공사무에 참여하며 대중의 의사와 리익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당과 정부가 인민 대중을 연계하는 가교와 뉴대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기층협상은 인민 대중과 협상하고 인민 대중을 위해 협상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협조 연동 기제를 구축해 협상을 안정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실제적 어려움과 문제를 더 잘 해결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합니다. 사회조직 협상을 탐색적으로 전개해 사회를 위해 더 잘 봉사해야 합니다. 각종 협상 경로를 총괄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시를 돌리되 각자의 우위를 발휘시키고 상호 연결과 협동을 잘해야 합니다. 협상 민주체계를 보완함에 있어 각종 제도화된 협상 플랫폼을 진일보 완비화해야 합니다. 정당 협상을 강화하기 위해 협상의 회의 형식, 면담 형식, 서면 소통 협상 형식을 보완하고 민주당파 건의 제기 제도를 보완하며 협상 보장 기제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인대 협상을 전개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입법 사업에서 협상을 깊이 전개하고 협상 민주에서 인대 대표의 역할을 잘 발휘하며 기층 인대에서 협상 형식을 모색하고 협상 내용을 보강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정부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 사항 리스트를 모색해 제정하고 공포하며 협상의 광범위성, 목적성을 높이고 협상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정치 협상을 보완하기 위해 협상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협회의 및 기타 협상 형식을 보완하며 당위원회, 정부 사업과의 효과적인 접목을 강화하고 인민정협제도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민단체 협상을 잘 수행하기 위해 인민단체가 여러 경로의 협상에 참여하는 사업 기제를 보완하고 대중들을 질서 있게 조직하고 인도하여 협상을 전개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의 수요에 따라 중점을 내세우면서 향진, 촌, 기업, 사업 단위 등의 기층 협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당과 정부에서 관련 사회 조직과 연계하는 사업 기제와 소통 경로를 완비화하여 사회 조직이 질서 있게 협상을 전개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는 20차 당대회가 내린 결책과

0: 조치에 따라 협상 민주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협상 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협상 민주의 과학성과 실효성을 확실히 향상시킴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면적 추진을 위해 더 광범위하게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1: 지금까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협상 민주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봄의 고향.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문화 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예술발전센터가 발의하고 중국문화 미디어 집단이 공동 주최하는 시대의 화관, 붓으로 강산을 그리다 아름다운 중국 계를 주제 회화 창작 프로젝트가 섬서성 연안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연안에서 창작단은 위탑 옛마을과 량가하, 감천 성문 두부마을, 상비 자만촌 등을 차례로 방문해 황토고원의 독특한 풍광과 선북지역의 전통민가 그리고 홍색혁명 유적지를 중심으로 현지 사생 창작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어 관중지역의 부평천락과 태백산, 취화산 등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현장을 찾아 삼진대지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민속문화, 깊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새로운 창작 영감을 떠올렸습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운 산천과 홍색 토양의 뿌리를 둔 이번 프로젝트는 작가들이 삶의 현장에 깊이 들어가 인민의 삶과 호흡하도록 이끄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붓과 먹을 통해 조국의 수려한 강산을 화폭에 담아내는 동시에 신시대의 생태계의 아름다움과 산업의 보흥, 풍요로워진 인민의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낼 예정입니다.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편지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촬영지인 광동성 산도시 거량시가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이끌며 현지 농촌 관광에 영화 플러스 문예, 여행 융합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열어주었습니다.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며 영화 속의 조선 풍정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말 성수기에는 관광객 수가 5천 명에 이릅니다. 최근 거량시는 해외 화교와 중국인 가족들을 초청해 조산어 영화를 관람하도록 했으며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뉴대를 강화하고 가정과 국가에 대한 사랑을 더 한층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현지에서는 행사를 조직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35개의 관광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산도시 등해구 당서촌에 있는 100년 화교저택도 영화 덕분에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산도시는 2박 3일 코스로 영화 주제 여행 코스를 개발해 관광객들이 영화의 촬영지들을 모두 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순 문학상 수상작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 주인공이 방송되면서 전국 관객들의 진강 예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TV 속 진강 명령 억진아의 예술 인생은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한 서한 연예그룹 청년 희극단은 고유 진강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연습실에서 청년 배우들은 날마다 창법과 동작을 반복해 련마하며 전통의 무게를 세부적인 부분에 녹여냈습니다. 배우들은 소호 방문, 양문 여장 등 고전 진강 극목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창단 4년여 만에 청년 극단은 20여 편의 대작과 40여 편의 단막극을 공연했으며 전국 무대에서 여러 차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026년 여름 극장가가 막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50편이 넘는 영화가 여름 개봉을 확정지었으며 역사, 코미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릅니다. 기대를 모으는 국산 신작은 물론 해외 인기 IP의 새로운 후속작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양한 영화들이 스크린에 오르며 여름의 뜨거운 영화 열기를 함께 달굴 전망입니다. 자미걸이 창작한 따돌림에 맞서는 용기, 청소년 맨손 호신술 신간 발표회가 최근 북경도서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책을 쓴 초심에 대해 저자인 자미걸은 자신의 소년 경력과 결부해 진정한 용기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의 냉정함과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출판사의 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법률, 기능, 심리의 3중 호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경계선을 엄격히 준수하며 모든 호신 기능이 법적인 구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에서는 정당 방위와 과도한 방위의 개선을 명확히 정한 동시에 4급 위험 대응 법칙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호신 교육은 법적인 구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이들에게 용기를 키워줘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작가의 견해입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100년의 국제대도시 상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70번째는 100년의 국제대도시 상해입니다. 만리장강이 거대한 종처럼 산을 넘고 벌판을 지나 달리다가 바다로 흘러드는 곳에서 두 도시를 만나 경의 두 눈을 방불케 하는데 그중 한 도시가 남통이고 다른 한 도시가 상해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기슭, 태평양의 서쪽 기슭, 중국 대륙 해안선의 중부, 장강이 바다에 흘러드는 입구, 장강 삼각주의 동쪽 바닷가에 위치한 상해의 역사는 2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춘추시대의 상해는 오나라에 속했습니다. 오왕 수몽이 오늘날의 상해 송강현에 관사를 짓고 화정이라 이름했습니다. 상해는 전국 시기 초나라 춘신군의 림지였으며 명나라 때 왜구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1553년 3개월을 소요해 연해 지역에 둘레 4.5km 높이 8m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의 사면에는 길이 4.5km, 너비 18m, 깊이 5.1m의 해자를 파고 황포강과 성안의 물길을 연결해 방어와 수문, 용수 등 다양한 기능을 한 몸에 모았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성벽의 방어 역할이 사라져 1914년 모든 성벽을 다 허물고 해자에 물을 빼고 매립한 후에 성벽과 해자 자리에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과거의 상해는 어업과 면방직 수공업 중심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19세기 초 좋은 항만 여건으로 인해 상해가 점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아편 전쟁 후 중국의 개항장의 하나로 됐으며 빠른 속도로 동서양 무역과 교류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1930년대의 상해는 다국적 회사가 무역과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중심지로 됐으며 아태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의 중심지로 부상해 동양의 파리라 불렸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보려면 서안을 보고 1000년의 역사를 보려면 북경을 보며 100년의 역사를 보려면 상해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해는 혁명 역사 전통을 보유한 도시이기도 하며 따라서 상해에는 많은 혁명 유적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유적지는 중국 공산당이 탄생한 의미 있는 곳입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유적지는 1920년대 상해의 민가풍을 띤 두 채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1921년 7월 23일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이 건물의 1층 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관에는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한 대표들의 밀랍상이 세워져 있고 중국 공산당의 탄생 과정과 창건 후의 활동을 소개하는 소중한 문물, 문헌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해에는 그 밖에도 중국 공산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 유적지와 손문의 옛집, 로신의 옛집, 모택동의 옛집, 중국 공산당 상해 사무소 등 많은 혁명 유적지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두터운 문화적인 함의와 많은 역사 고적을 보유한 상해는 새로운 관광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포서, 황포강 서쪽 기슭에 위치한 외탄과 신천지에는 지난 세기 상해의 번화함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황포강을 사이두고 외탄과 마주하는 포동에는 또 다른 번화함이 펼쳐져 동방명주 방송타워와 금무타워,
상해 세계 금융센터 등 마천루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그립니다. 신천지는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인정받는 상해의 역사와 문화, 현대적인 생활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명소이자 상해의 명소들 중 가장 번화한 도심의 명소입니다. 신천지는 서양의 문화와 중국의 전통 민가 특징을 융합한 근대 강남 고유의 건물 양식을 자랑하는 다수의 석고문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에 흥기해 1950년대까지도 상해의 대부분 주택으로 사용된 석고문 건물의 특징은 세련된 모습입니다. 100년 전 벽돌로 쌓은 단아한 외벽, 당시의 기와를 얹은 석고문 건물로 된 신천지에서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상해의 역사 풍물과 문화적인 함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들어서면 외관과 전혀 다른 현대감이 펼쳐져 21세기 현대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과 리듬, 감정 세계를 체험하면서 현대인들의 생활적인 분위기와 격조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외탄은 황포강 서쪽 기슭에 펼쳐진 외벽도교에서 금릉랑로까지 사이에 1.5km 구간을 말합니다. 상해에서 손꼽히는 유명 명소인 외탄은 상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건축사들이 외탄에 각자 재능을 펼쳐 많은 건물을 지었으며 그로 인해 오늘날 부지가 넓지 않은 외탄에는 상이한 시기와 상이한 나라, 상이한 품격의 양목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품격을 자랑하는 52채의 복고적인 건물이 모여있는 외탄은 만국건축박물관이라 불리면서 근대 중국의 중요한 건축물의 대표이자 상해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근년에 외탄에는 빈강록지와 상해시 초대시장인 진희의 조각상, 전자폭포시계, 대형예술조각, 포강광장 등 새로운 명소들이 조성돼 상해 고유의 모습과 오늘날의 참신함으로 더욱 사람들의 발길을 끕니다. 외탄과 황포강을 사이두고 솟은 방송타워 동방명주탑은 아시아 제2, 세계 제4의 타워입니다. 동방명주 방송타워 설계자는 11개의

마치 크고 작은 보석이 옥쟁반에 놓여 있는 듯한 경관을 지금 동방명주탑은 왼쪽의 포강대교, 오른쪽의 양포대교와 함께 룡 두 마리가 보석을 가지고 노는 경관을 형성하며 뒤쪽에 펼쳐진 금무타워, 상해 세계 금융센터, 상해 타워 등과 함께 국제 대도시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현대적인 마천루를 보유한 강남의 도시 상해 도심에는 오늘날까지도 강남의 유명한 정원인 예원이 보존되어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화합을 형성했습니다. 상해의 구도시 동북쪽에 위치한 예원 명소는 성황신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성황묘, 온갖 상품이 집중된 예원 쇼핑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0년대에 조성된 예원은 원래 반씨의 개인 정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존된 명나라풍의 정원인 예원에 들어서면 두각이 즐비하고 그 사이로 크고 작은 동산이 아담하며 맑은 련못이 영롱해 그 수려함이 강남에서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날 상해는 중요한 과학기술과 무역, 금융, 정보의 중심 도시인 동시에 세계 문화가 어울리는 국제화 대도시로 부상했으며 상해 고유의 많은 명소들을 거느립니다. 상해에는 중국 쇼핑의 제1거리라 불리는 남경로 보행자 거리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현대화 쇼핑몰도 도시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세계 각지의 상품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상해는 또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상해 고유의 동서양 문화 접목의 생활 양식을 형성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불야성을 이룹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100년의 국제대도시 상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내 박물관 여행. 이어서 각지 박물관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문물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최근 국내 전역의 박물관과 문물국에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3D 모델링,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 보건, 전파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과학기술 보호 체계를 구축하며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던 문물 관리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날개를 단 문물들은 수면 연장과 살아있는 전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화려하게 부활하는 중입니다. 제26회 전국과학기술활동주간은 15차 5위는 전망교육을 향한 도약, 과학기술로서는 새로운 장을 주제로 과학기술 혁신 성과의 시장 전환과 대중화에 초점을 맞춰 사회 전반에 혁신의 힘을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물 보호의 핵심은 치료보다 예방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침식과 환경 변화, 인간의 활동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각지 문물 기관들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모니터링 예보 플랫폼을 구축해 문물에 스마트 감각 신경을 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도낭연구원입니다. 도낭연구원은 모니터링 예보 시스템을 구축해 센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로 도낭 석굴 내부의 온도, 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 핵심 환경 지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벽화 등을 위한 과학적 방어선을 쳤습니다. 디지털 고궁 프로젝트의 최신 성과인 고궁 박물원의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역시 눈길을 끕니다. 지난 20년간 축적된 2D, 3D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진 청량, 레이저 스캐닝, 실시간 선염 기술을 접목해 정밀한 다청적 디지털 고궁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 건축물의 침하 상태, 고목의 건강도, 전지실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예방적 보호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물 보고는 시간의 마모, 병해와 싸우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과거에는 장인의 경험에만 의존해 막대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현대 과학기술이 가장 확실하고 능률적인 진도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물의 CT 스캔으로 불리우는 비파괴 검사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중성자 단층 촬영, 엑스선 형광 분광 기술 등은 문물 표면을 현상시키지 않고도 내부 구조와 재질 성분, 병해 분포도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고궁 박물원은 연구팀과 협력해 중자성상 기술로 부식이 심각했던 한나라 시대 철제 서도를 비파괴 방식으로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칼의 내부 구조와 부식 정도를 정밀하게 파악해남으로써 당시의 철기 제작 공정과 현재의 보존 상태를 체계적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적 수단이 깊이 관여하면서 복원 작업의 능률성과 정밀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1986년 삼성퇴 유족 2호 제4경에서 출토된 1호 신수는 출토 당시 2479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있어 이를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데만 무려 10년 가까운 연구와 작업이 소요됐습니다. 반면 정해 오란 천구 1호 무덤에서 출토된 당나라 시기 토본의 금제왕관은 출토 당시 부식과 열화가 심해 일부가 가루 형태로 변해 있었으나 고고학자들이 전통 장인 정신과 현대 과학기술을 결합해 2년 만에 복원해냈습니다. X선과 중성자 단층 촬영 기술을 통해 왕관 본체는 물론 왕관에 달린 2582개의 면류관 구슬 장식 요김 구조까지 정확히 찾아내 완벽하게 원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정밀 검사에서 스마트 복원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은 문물 복원을 경험의 영역에서 정밀 과학의 영역으로 업그레이드 하며 수천 년 전에 보물들이 룡룡한 빛을 다시 바르도록 돕고 있습니다. 문물 보호가 기본이라면 이를 대중에게 보여주고 전승하는 것은 최종 목적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시 공간에 제약을 허물어 깊은 땅 속에 묻혀 있던 문물들을 대중에 보여주는 공예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남 박물관은 3D 가상 클라우드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집에서도 문물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고, 레몬골 박물관은 디지털 지능으로 여는 중국 박물관 탐방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동을 통해 종화 우수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문화 사업과 공익 가치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호남성 박물관은 세계 선도형 디지털 박물관 구축을 목표로 기술 기업들과 손잡고 대형 디지털 문물고 박물관 플랫폼인 사내 앱을 출시했습니다. 현재 감숙성 박물관, 남창 한대해 호누 국제 유적 박물관 등 국내 전역에 60여 개 기구가 입정했으며 4만여 점이 넘는 디지털 문물이 전시 중입니다. 특히 한글을 비롯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해 중국의 문화유산 보호 성과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류에서 가상 전시, 몰입형 체험과 문화창의 상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은 이제 문물 보호와 문화 전파 사이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덕분에 문화유산들은 디지털 시대 속에서 단절 없이 시대를 이어가며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0: 지금까지 각지 박물관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문물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6년 전 화재로 전신 95% 화상을 입은 12세 소년과 림단의 배드민턴 맞대결에 담겨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동성 제남시의 12살 현현은 6년 전의 화재로 전신 95% 이상의 화상을 입고 온몸에는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배드민턴을 접하게 되면서 이 스포츠에 빠지게 됐습니다. 배드민턴 라켓을 휘두를 때마다 피부에서 따끔거림을 느끼는 이 소년은 강인한 의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현현은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바로 자신의 우상인 림단과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맞대결을 펼친 것입니다. 6년 전 큰 화재로 현현의 가족 4명은 모두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부상한 사람은 현현이었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그는 전신 95% 이상의 화상을 입었고 겨드랑이와 목 뒤쪽만이 온전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흉터가 온몸에 퍼져 있고 땀구멍이 없어 열을 발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온몸에 랩을 여러 겹 감은 것과 같았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현현은 50차례가 넘는 이식수술, 변연절제술, 흉터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0: 의사는 굳은 흉터 피부를 조금씩 늘려 성장하는 신체에 맞춰야 했습니다. 매번의 수술은 이 어린 생명에게 큰 고비였습니다. 힘든 나날들 속에서 희망의 빛이 현현의 삶에 비쳐들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는 국가장애인 배드민턴 대표팀 코치의 주목을 받게 돼 배드민턴 라켓을 잡게 됐습니다. 처음에 현현은 일상 훈련의 체력 장벽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현현의 어머니는 며칠 하다가 포기할 줄 알았다며 그에게 배드민턴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현에게 있어서 매번 훈련은 몸과의 싸움입니다. 온몸의 흉터는 탄력이 없어 라켓을 휘두르거나 달릴 때마다 흉터가 당겨져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훈련 도중 신체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흉터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 후에는 고통을 참고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현은 한 번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고 그의 인내심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코치는 우리 팀에서 현현이 가장 잘하는 선수가 아닐지는 몰라도 인내심만큼은 분명 최고라고 엄지척을 두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일 3시간 이상의 고강도 훈련을 현현은 천일 넘게 지켜왔습니다. 현현의 어머니는 아이가 체육관에서 진지하게 훈련할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도 스스로 연습하고 스트레칭을 한 후에 숙제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배드민턴을 친 이후로 아이의 성격이 훨씬 밝아졌고 팀원들과도 잘 어울리며 더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현현은 어머니와 훈련 중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공유합니다. 현현은 늘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기면 된다고 되뇌입니다. 현현은 배드민턴 올림픽 챔피언 림단을 줄곧 자신의 우상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림단 삼촌의 영상을 봤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를 본보기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현현의 이야기는 림단의 관심을 끌었고 림단은 이 소년의 인내심에 깊은 감동을 받아 온라인에서 응원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유니폼과 운동화를 보내줬고 경기장에서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5월 22일 꼬마 현현만을 위한 꿈의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현현은 과감하고 재치 있는 기술을 자유자재로 선보이며 예리한 각도의 리턴을 연속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림단도 적당히 봐주지 않고 현현의 모든 노력을 진지하게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현장에서 박수와 응원을 자아냈습니다. 현현은 자신의 꿈은 열심히 훈련하고 미래에 림단 삼촌처럼 코트에서 국가를 위해 영예를 따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현의 삶은 정상 궤도에 올랐고 그의 어머니도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아들의 성장 기록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 속에는 현현의 밝은 미소, 훈련장에서 힘차게 달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현이네 가족이 역경에 맞서며 햇살 가득한 미래로 나아가는 자신감과 자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현현의 어머니는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로 듣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人民广播电台 民族广播
2: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
1: 新时代新征程新伟业
2: 听原著学原文悟原理治国方略
3: 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权威教材论党的自我革命诵读版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
4: 开辟马克思主义中国化时代化新境界2022年10月16日马克思主义是我们立党立国兴党兴国的根本指导思想实践告诉我们中国共产党为什么能中国特色社会主义为什么好归根到底是马克思主义行是中国化时代化的马克思主义行拥有马克思主义科学理论指导是我们党坚定信仰信念把握历史主动的根本所在推进马克思主义中国化时代化是一个追求真理揭示真理笃行真理的过程十八大以来国内外形势新变化和实践新要求迫切需要我们从

기억한 왈티기 저진던 친쉔왕 버드지 얼룩그나란 아 떠라 흔장준단의 옥을 예나 미니브이 발발 의디치는 작두리 버닷니 아르 버쩔지 기억한 왈티 그득진이 벌불이 미니 나가시베나 기억한 왈티도 흐름그스레 비 혼도지리기기 조조 혼도그르 흐르글릭드나 비어다 은갓지리 홀덕트글레그너른 도르흔장준 태간 좁둥글레 드드걸 올라서 화리진의 오기 벌불 토미 여발 성수지 월덕슨 느근살아 치르기건 안면지는 화리지 태한 오로건 잠라핫 여우지 바까살라 치르기건 아비지 롱시 한송이 아른들 하이제 허브림비더 진현왕다 오로라스 정든 아이라 뎌빠 오로시기 흩들기 왓슨 머니기 더 알게 으트거딘 조라가 태한